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어진 일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 살았었는지를 깨달으며 감사한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손경민의 은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이제 연휴권 맞는 예, 아침인데 2부에서도 1시간 더 우리 샬시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전하면서 배경음악 되드릴게요. 8854번으로 문자 주셨는데 시원한 아침을 좋은 찬양 잘 듣고 있고요. 은혜롭게 가게 오픈 시작합니다. 라고 촥 남기셨네요. 예, 오늘도 많은 분들도 고객들 몰리고 대박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감하시길 바랄게요. 소니아님도 매일 열심히 듣고 있는 1인입니다. 아침을 깨우고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함께하는

이씨, 선곡이 너무 좋아서 차에서 못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글 남기고요. 저에게 레인보우는 삶의 동행이어요. 더 부흥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샬롬 남기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샬씨는 이제 이번 주까지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시간을 찾아갈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조이포유 채널 가을 개편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새로운 DJ 우리 조이포유 가족이 됐는데, 박요한 목사님, 그죠? 우리 전박, CCM계 전박,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시에서 4시 가스펠아워, 박요한의 가스펠아워를 진행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 벌써부터 막 이제 기대해 주시고 사연 주시는데, 예, 저도 역시 기대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욱 형님이 그 톡을 주셨는데, 사연 주셨는데, 아, 오늘 2시 5분에 오후, 예, 박요한의 가스펠아워 시험 방송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본방송 시작하는 건데, 그 전에 뭐 기술적인 여러 테스트 등등등으로 오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그러니까 시범 방송? 시험 방송?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조건 봐야지, 이거는. 조이포유 채널에서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이포유 유튜브 채널. 예. 우리 상황,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시 유튜브 딱 들어가셔서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시고 많이 응원글 또 성원의 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됐다, 진짜. 굉장히 그 프렌즈교회 사역도 하고 새롭게 하소서 또 방송 녹화도 하고 또 개인 또 활동도 하고 바쁘실 텐데. 예. 그래도 우리 조유포유 가족 된거 환영하고요, 형님. 열심히 으쌰으쌰 같이,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인 대표님, 아, 진행이 은근히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박요한 목사님 방송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거예요. 예. 데이비드님, 저 10월 말 교구별 발표회 하거든요. 꽁트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해. 신봉선역의 엄마도 정해졌고, 아, 그 곱슬곱슬 파마머리. 김대희 역의 아빠는 제가. 오! 실질적인 주인공인데. 아들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배역이. 믿음의 유산이란 그 제목으로 아빠가 조금 무심하고 30년 이상 자리만 지켰지.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뭐, 힘들게 직장에 취업해서 아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스토리예요. 열심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아, 야, 이거 요즘에 옛날 꽁트 각색해서 다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대화가 필요해. 저 이거 개콘에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잖아요. 약간 그 가부장적인 아빠, 그리고 눈치 보면서 가끔씩 사고치는 이제 푼수 엄마, 그리고 이제 사춘기 질풍노도 시기를 지나는 아들. 예, 밥 먹자. 재밌겠다, 이거. 아, 이거 무조건 터집니다, 이거. 아빠 역에 그 러닝구라고 해야 되나? 그뭐 아시죠? 하얀색 러닝 셔츠, 민소매인 그거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더 몰입이 돼요. 꽁트는 사실 분장이 거의 뭐 절반이다. 예. 잘또 각색하셔서 재미와 감동. 예, 다 드릴 수 있는 발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박요한 형님 목소리가 담긴 축복의 사람의 원 스텝 이곡 함께 듣고요. 어노인팅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팀루골 씨,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였고요. 어노인팅,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고 축복의 사람, 피처링 크로스케이 씨의 원 스텝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돌꽃님께서도 와주셨고, 작년에 큰 고난을 만났는데, 피할 길 없을 때, 이 곡 은혜 들으면서, 하나님이 큰 감동을, 위로를 주셨거든요. 그때 생각나서 아침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이라고 또 우리 석화님도 와주셨고, 예.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 또 허락하실 겁니다. 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지영님께서 제가 봄 개편 할 때 샬 씨가 저녁 재방이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좀 글쎄요, 아침 느낌의 샬 씨인데 저녁에 퇴근길에 듣는 게 괜찮을까요? 이런 의견도 남겼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걱정 반, 우려 반, 반가움 반, 예, 표현해 주셨죠. 이젠 익숙해져서 저녁에 한 번도 못 듣는다고 하니 많이 아쉬워요. 이 변화에도 잘 적응할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혹스러웠죠. 예, 불가피하게 채널을 위해서 저녁에 나가는 거지만 아침에 이 분위기, 텐션, 이 에너지를 저녁에 들으면 어떨까 좀 걱정했었었고, 우리 샬 씨를 좀 애정해 주시는 분들도 아끼는 마음에서 또 여러 사연 주셨었는데, 예,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다 이렇게 애정어린 정말 내 프로그램이다,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으로 주신 조언들, 고언들이었잖아요. 예,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샬 씨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예, 그 사랑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샬 씨는 아침에만 만나는 걸로. 문자 사연 주셨는데 3236번으로 어젠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만국기 설치를 했습니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그냥 간단하게 체육대회 행사로 진행해서 만국기는 그냥 생략하는 분위기인데 학생들 기분 좋으라고 우리 교장, 교감쌤들까지 다 나서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거기에 휘날리는 만국기가 너무 예뻐서 올려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나게 뛰놀 생각하니 뿌듯해요라고. 와, 진짜 만국기 보기 요즘 쉽지 않은데 이걸 다 어떻게 또 설치를 하셨네요. 사람 부른 것도 아니야. 그냥 선생님들이 교감쌤, 교장쌤까지 같이 해서. 와, 이러면 또 이제 느낌이 확 살죠.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확 그냥 그 운동의 체육대회 분위기가 그냥 사는 겁니다. 야,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늘크크가 되는 건데

사실 그때는 예전에 운동장 체육대회 하면 만국기는 기본적으로 다 있었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행진곡 같은 게 계속 울려 퍼졌었어요. 시작 전부터 그 무슨 뭐그 성적이여 영원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빠밤 빠바바밤. 아, 이건 콰이강의 다리구나. 빠밤 빠바바밤 빰빰 빠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쭉 메들리로 쌍독수리 행진곡 뭐 이런 거. 예.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게 성적이여 영원하라구나.

빰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 이런 거 했었다고요 옛날에.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또 만들어주신 우리 3236번님 대단하십니다. 예. 이 노고를 아이들이 잘 몰라도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체육대 잘하시기 바랍니다. 5210번으로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때문에 오후 반찬했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마음 편하게 출근하겠습니다. 요즘 22년 함께 산 남편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상하리만큼. 왜 이상해요. 더 깊어질 수 있지. 이것도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가? 의심스러워요. 라고. 아무튼 편안함이 주는 행복감에 감사한 날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어떤 그 사랑학 강의 이런 거를 봤는데 사랑에는 지정의가 다 있어야 된대요. 서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그 행동, 노력 이게 이제 의지겠죠. 서로에 대한 의지도 필요하고 예. 그런 게 그 또 정으로도 또 이렇게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저는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또 사랑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조금 얄밉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몽글몽글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더 두 사람의 어떤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닌가 쌓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좋아요. 예. 신청곡 감사 청할게요. 남기셔서 좋은 영이 부르는 감사 준비했고요.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제주 여행 중 한라산 깊숙한 곳에 어느 카페였습니다. 갓 구운 크루아상에 향 좋은 커피 한 모금. 아, 좋다 하며 고개를 트는데 마침 들어서는 중년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 당신 친구 닮았다 했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 다가가 악수를 합니다. 정말 그 친구였습니다. 서울에서도 몇 년째 약속만 잡다 번번이 어긋난 사이였는데 제주의 깊은 산속 카페에서 마주치다뇨. 반가운 마음에 마주앉아 여행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여행 버킷리스트가 돌고래 보기였는데 전날 해변에서 오래 기다렸지만 허탕이었다고 합니다. 실은 저희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돌고래를 만났던 터라 남편과 눈이 딱 맞아 웃었습니다. 돌아보면 중요한 일은 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우연히 만난 벗도, 불쑥 나타난 돌고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만남을 도모하며 꿈꿔야 합니다. 다만 그 걸음을 인도해 온갖 만남에 닿게 하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정혜원 일상의 기적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정신실 소장의 칼럼 계획의 쓸모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잠언 말씀, 그렇죠?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실 그분의 큰 그림, 큰 뜻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똥치애님께서 우리 집 막내 자칭 타칭 귀염이 예은이의 열 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야, 우리 예은이 10살 생일 축하해. 우리 마라나타 썬 삼선리님께서 6남매 중 다섯째 우리 이종환 막내 오빠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이종환님 축하드립니다. 자작나무님은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내일은 호행성 한우 축제 딸하고 가려고요. 우리 딸 고맙다. 축하해주세요. 아, 또 생일 맞이 또 한우 드시는군요. 좋은 날 보내세요. 축하합니다. 7666님께서 훈디 오늘은 우리 집 귀한 아들 18번째 생일이네요. 축하해주세요. 네, 아드님의 생일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얀 손수건님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남편과 군대에 가 있는 1호, 사춘기 8년차 까칠대장 2호까지 남자 셋과 사는 관계로 스윗하고 다정한 생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왜요? 모릅니다. 예. 기대해 보시면서 훈디 목소리로 생일 축하 받고 싶네요 남기셨.

있기에 우리 하얀 손수건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후후. 오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이외에도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맞이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가을의 복판에서 맞이하는, 절정에서 맞이하는 이제 연휴 곧 시작되는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브랜치의 선물,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어디쯤 왔나 궁금할 때 버스 정류장 전광판을 보거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날씨 어떠려나? 위치 정보, 날씨 정보 모두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어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는 사실 나와는 동떨어진 먼 나라 얘기 같지만 날씨나 위치 정보처럼 나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매일 보이지 않는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이번 주 특히 2026 세계 우주 주간이기도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한 수고의 고마움과 또 성공의 기쁨, 네,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우리 기술이 이렇다. 자랑스러움이 막 솟고요. 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애씀이 느껴져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학생과 시민들도 많이 모였던데요. 직접 보면 얼마나 벅찼을까요? 자, 오늘 첫 곡으로 마르지 않는 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나를 일으키신.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과 함께 일상 알비 밴드와 한이가 함께한 곡 들었고요. 그 전에 김지훈 나를 일으키신까지 들었습니다. 최여사님,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요. 달나라 얘기하고 우주 얘기했잖아요. 로봇 얘기도 하고 꿈속에 공상과학으로만 여겼던 거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던 라떼 시절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현실로 왔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제일 신기했는데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스마트 글라스가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올라타면 나는 기구가 나와요. 저게 되겠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해 전부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현이 됐어요. 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면서 좀 두렵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수연님. 가을바람과 또 하늘, 그 안에 정원님 목소리가 잘 스밉니다. 찬양도 달달하니 좋고요. 네, 좀 더 제 목소리도 달달하게 전해드려볼게요. 조종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나의 형질이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죠.

교회에서 집까지 5km 정도 되는데요. 수요 예배 후에 걸어서 집으로 가자 해서 올 때는 아내와 걸어왔습니다. 요즘 아내가 신앙 회복이 돼서 모든 예배 드리는 중인데 우리 아내 예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민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캠프 제이워십 앨범에서 함께 했고요. 아하부님의 신청곡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늘 감사히 잘 들으면서 일합니다. 내일부터 또 연휴라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네, 오늘은 그럴 수 있는 날이죠. 마야님도 오셨고요. 아, 여행 4일차가 됐군요. 서울은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 그리고 흐림이지만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폴라리스님 다낭에 계시죠? 예, 충분히 즐겁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보내고 오세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우물가의 여인처럼 유효림이 부릅니다.

유효림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순이님 오셨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어제 고마운 분들을 만났지 뭐예요. 딸이 학교에서 견학을 갔다가 집에 귀가하면서 길을 잃었어요. 버스를 잘못 탔는데 반대편 버스 정류장을 안내해 준 고등학생과 또 버스 기사님께서 딸이 내릴 때까지 정류장마다 안내해 주시고 미리

내리라고 또 알려주셨고요.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딸이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하길래 나중에 커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갚으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딸이 돌아올 때까지 그 1분 1초가 1시간인 것 같았어요. 어깨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주신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단 따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딸, 예, 고마움을 아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귀한 마음을 가졌네요. 이 일을 오래 기억할 텐데 그 고마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선함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도움을 주신 분들의 건강,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고마움을 전하는 우리만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다빈치님,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시선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부 끝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츠가 쓴 난문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의 2부 첫 곡은 이상준이 부른 가을이 익어가요. 유복순 작사, 강동우 작곡, 강동수 작곡이에요. 성악가 이상준이 부른 가을이 익어가요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유라님이 신청하셨어요. 시간이 바뀐 걸 뒤늦게 알고 이제서야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음이 편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닌 참 묘하기만 한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신청하신 곡, 이 곡을 들으셔서 좀 더 편안한 쪽으로 기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려드렸어요. 박애연이 부른 내가 너를 택했다. 애니 김미라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신청하셨죠. 주나와 나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주나와 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들었습니다. 좋은 시 장로님이 오셨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들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다만 가끔 듣고 싶은 찬양과 사연을 보내면 10번 정도 보내면 한 번 정도 듣고 싶은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게도 찬양 신청이 많은 건지 선별해서 들려주시는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글 올립니다. 아, 일단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신청이 많기도 합니다. 신청이 많기도 하고 제가 선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순 있어요. 누구가 신청한 곡은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왜 내 신청곡은 안 나오나. 예, 누구 신청곡을 더 들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선별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곡과 곡 사이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프로그램과 잘 어울리는 곡인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분위기와 맞나, 오늘 쭉 선곡된 분위기와 맞나, 오늘 흐름에 맞나, 또 이 곡이 너무 자주 나가지는 않나, 이 전 프로그램에서 들려드리지는 않았나, 이 버전은 괜찮나, 같은 가수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좋은 곡임에도 오늘 들려드리지 못하는 곡도 있고요. 또 그런 곡은 주말에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선별은 해놨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들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곡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신청했다고, 내가 사연 보냈다고, 나가지 않았다고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꼼꼼히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보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라는 물리적 시간 제약이 있어서요.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건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좀 우대하는 그분들 신청곡은 어떻게 해서든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꽉 잡아놔야겠다는. 박정수님께서 신청하신 조수아의 빛.

수아사랑윤하님의 장염이 빨리 낫길 바라면서 위러브 아름다운 나라 들었고요. 그 전에 조수와 빛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딩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스치는 가을이 온통 저의 거예요.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스치는 가을이 온통 내 거다. 온 땅의 주인 신청하셨어요. 가을엔 무조건 감사하기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타카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 개편으로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가스펠 아워가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환영의 의미로 박요한 목사의 목소리로 이 곡 들으면 어떨까요? 온 땅의 주인.

어제 폭우 속에 후향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물 위를 걷는 자들이네. 제가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찬양을 주제로 설교하고 찬양을 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의 모든 거 둘째 아들 기획이고 또 경비부터 가이드까지 다 둘째 아들이 책임진 거여서 우리 부부 여행 올 수가 있었거든요. 물 위를 걷는 자 지금 볼륨 업 시키고 파도 소리와 함께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더 의미 있는 그런 여행길이었네요. 예,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또 우리 둘째 아드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블루닥다구리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동생 집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날 세웠습니다. 추억의 한 페이지 남기며 또 가을을 만끽해 보렵니다. 너무 좋으셨나 보다. 할 얘기가 이만큼 잘하셨어요. 감새님 오셨어요. 원래 네임이 감새 3cm였는데 예, 감새로 부르기 훨씬 좋은데요. 나팔꾼님 생일 앞두고 어제 예쁜 조카 한나에게 에어팟을 선물 받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에어팟이 고장이 나려는지 배터리가 금방 닳더라고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귀한 돈으로 에어팟을 선물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또 행복해요. 음질도 너무 좋고요. 주변 소음도 줄여주기 때문에 음악에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예쁜 한나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길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나님 마음이 이렇게 고우니까 하는 일도 예, 잘 되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을 거고요. 본인도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곳에 잘또 안착하리라 믿습니다. 나팔꽃님 생일 저희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에어팟으로 좋은 찬양 들으시고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고요. 신청하신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심상종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어머니 얘기도 서해 사랑의 동사님의 신청곡으로 김정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예랑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7493번님은 감기로 출근도 못하셨대요. 집콕하고 계시다고. 빨리 감기 나으셔야 돼요. 이 환절기 되면 감기가 문제입니다. 병원도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따뜻한 거 드시고 푹 쉬시는 게 약입니다. 형규 유진 부님께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자원 은퇴를 하세요. 저희 딸이 태어난 해에 오셔서 처음으로 저희 집 신방하셨었는데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백종민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백종민 목사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함께 하시리라 믿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3727번 쓰시는데요. 큰딸 은서 심장 부정맥 시술 잘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도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한이바람님, 오늘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한, 우리가 뭐 우주랑 상관이 있어 하지만 상관이 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리호 5호차 발사의 성공 축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떠한 세상이 와도 우주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해 본다고. 맞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세상이 와도 담대하게 또 주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죠. 끝곡으로 조세님이 신청하신 Jesus in my life, 파레시아 그리고 김은서가 함께하는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연휴 동안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12일 월요일에 개편날에 예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호프만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찍부터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틈틈이 찬송가 작사와 작곡에도 손을 댔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에 전념해 주일학교용 찬송을 지었습니다. 호프만은 펜실베니아주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호프만 목사는 설교 준비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기 위해 서재에 있는 시간 이외에도 항상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구의 빈민가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힘썼다고 합니다. 호프만 목사는 90세 긴 생애를 살면서 우리에게 2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가를 남겨주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세계 여러 나라 교회와 가정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 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랍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10월 8일 오늘이 바로 절기상 한로입니다. 한로? 바야로 이제부터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아침 공기는 한층 서늘해지고 들녘의 곡식은 더 깊이 익어가고 가을도 어느새 한가운데로 들어섭니다. 한로는 우리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

꺼간다는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지금 조금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조용히 여물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가운 이슬 속에서도 묵묵히 저만의 속도로 익어가는 열매들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네, Be quiet.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문을 열었습니다. 달려와 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저는 최인혁입니다. 네. 뭐, 이름은 직책, 뭐, 이렇게 불려진 호칭이 많습니다. 형제님, 선교사님, 목사님, 예, 집사님. 아직도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충신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보, 아빠, 뭐 할아버지도 있네요. 할아버지도 있네요. 야, 참. 네, 이사님도 있습니다. 이사님도 있고. 맞네요, 뭐. 예. 단장님은 근데 참 좋네요. 여전히 저는 여러분에게는 단장으로, 예, 단장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왔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제비꽃 여인님이, 야, 유권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삐칠 뻔했네. 삐칠 뻔했어요. 네. 11월 21일에 익산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또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황소님의 선선한 가을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조영은님이요. 지금 방송국 근처 백화점에 입성했어요. 2시부터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를 경연대회가 있는데 참가자를 잘하는 지를 응원차 오셨다는 것 같은데. 어디요? 백화점 두 개인데? 요리 경연대회면 현다이 백화점일 것 같은데요? 네. 야, 와서 그, 뭐죠? 일찍 오셨으면 저기쯤 보고 가세요. 필사전 보셨나요? 영은님? 보셨으니까 이렇게 쓰셨겠죠? 무조건 보고 가세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말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네. 은주님은 제가 제빵 명인 박영성님의 빵을 먹고 있다고. 어이, 요즘 명인이 많긴 많아요. 그죠? 예, 진짜 빵, 우리나라 빵 참 맛있습니다. 자, 빵빠라 빵빵빵. 네. 이게 나팔을 분 겁니다. 모두 오시라고.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로 인보 게시판 문 열려 있습니다. 희주엔 믿음이 없이는 마커스 워십이에요. 오직 예수뿐이네.

아까 수화십 오직 예수뿐이네. 그 전에요. 희주에는 믿음이 없이는까지 듣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달려와 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있네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밝은 빛님. 첫 곡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코로나 걸려 약 먹고 집에서 쉬고 너무 아팠었다고. 코로나 최근에도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처음 오셨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도트님도 유난히 맑고 푸른 이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살랑이는 바람, 곱게 물들어가는 나뭇잎 보며 이 모든 아름다움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시면서 올리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길 써주신 대로. 네. 아름다운 나라 오늘 중에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조아랑님 잠시 후 또 봬요. 선출 후식입니다. 그럼 식사하셔야지 이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조건 없이 무조건 무조건이야. 가끔 깡여사, 네, 안재우 소장이 합니다. 그 깡여사가 무조건 이렇게. 리빈님이 아름다운 계절답게 우리도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서 선출 후식을 한문으로 써주셨어요. 한문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전 몰라요. 한문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아 진짜 부러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나오미님이 어쩌다 보니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진짜 진짜. 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새님. 진짜 닉네임 줄였네요. 예, 감새. 3cm인가요? 감새 썬. 어려우셨어요. 감새 3cm. 예, 아무튼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쉽지 않은 분도 오셨어요. 마라나타 썬 삼선리. 썬 삼선. 이게요.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도 뭐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마라나타 썸 삼. 아 무슨 뜻이 또 있겠죠. 선삼선리가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삼 성함이 영어 이름이군요. 삼선리 이삼. 아 그리고 썬은 뭔가요. 썬은 영어 이름인가요. 썬 써니 써니 이렇게 할 때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줄일 게 없네요. 여러분 리브가님 오늘은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시간이 좀 되시나요? 완전히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오늘 처음 로그인하고 들어왔어요.

낙심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방송 항상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내일 죽으면 오늘까지 죽기 전날까지 여기 기어와서라도 이 방송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이왕 힘내시는 거 힘내서 출첵 좀 해주세요. 예? 선율 파파님처럼 정수명님처럼 예? 샵 7997 모바일 문자 예. 그리고 네,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오늘 정은의 너에게를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정은의 남편 김상훈 하늘나라 있는데 킹덤 오브 갓 예, 이 곡까지 앞에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의 너에게 보내드릴게요. 부부가 함께하네요.

예, 남편과 또 남편이 아내에게 써준 곡이기도 한데요. 예, 상훈 김상훈 목사 그립네요. 그죠? 참 그립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음 주에 개편이 있다고 그랬죠. 제 시간 뒤에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함께 하는데 오늘 시험 방송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아까 우리 최정원 아나운서가 국장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시부터 생방송인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시험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2시 5분부터 박유한의 가스펠 아워가 예, 진행되니까 여러분 정말 구름처럼 몰려와 주세요. 구름처럼. 예, 딴 거 하지 마시고 예, 혹시 뭐 업무가 바쁘시면 네, 반차 쓰세요. 네, 월차 쓰시고 연차 쓰셔서 확 한번 예, 몰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정말 유튜브로 함께 한다니까요. 네, 유튜브로 예, 시험방송 www.youtube.com 해가지고 라이브로 들어오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유튜브 찾아오시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유튜브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많이 진짜 많이 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식구 또 DJ가 왔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또 잘 해낼 겁니다. 잘하실 거고요.

개구름님이 어제는 밭에서 일하다가 놀러 나온 권사님에게 이쁘게 사진 찍어주면서 살짝 루인보호 깔아주었더니 고맙다고 오히려 인사하네요. 어, 그럼요. 이 좋은 걸 하루 종일 찬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쁜 권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 권사님 같이 듣고 계시면 글 좀 남겨주세요. 인사 한번 하게요. 밖에 지금 차가 엄청 막히나 봐요. 길 뚫어달라고. 뻥. 네. 오늘 빵뻥이 많네요. 꿈쟁이맘님이요. 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었는데 변경 가능한 줄 모르고 있다가 바꾸셨어요. 축하합니다. 로뎀님은 화요일은 전도대, 수요일은 오전 예배 반주, 목요일은 우쿨렐레 동아리, 금요 기도회 반주. 자랑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들은 성도 이렇게 열심으로 성도님들 목회, 결국 목사님들은 목회가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 아, 정말 감사하고, 틈틈이 정말 밥도 사셔야 되고요. 선물도 좀 해주셔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목회, 나는 이걸 월급을 받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보다 더 열심히, 진짜 나만큼 열심히 해주는데. 권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건 교회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 털어서, 그죠? 그래, 하나님 더 축복하시, 성경이 써있죠. 목사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물 하나 하면서. 아니, 카톡으로 저는요, 요새 케이크, 진짜 부와 장수의 뭐 이런 케이크 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네, 그거 보냅니다. 어제는 빛과 소금의 박성식 씨 아시죠? 33주년 때 함께 했던 그 빛처럼 음악처럼 작곡한, 네, 박성식 씨가 제가 필요하다고, 또 쓰던 심벌 드럼 심벌 한 세트를 다 보내준 거예요. 아무것도 됐다고 형님 막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케이크, 예, 그거 보내줬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벳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나도 거닐다. 나도. 그리고 커피소년과 하은이 부릅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네요. 예, 여러분, 전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게요. 다찬별님도 단장님이랑 호칭이 좋다고. 고맙습니다. 빵빠라 빵빵빵이 제 별명입니다. 깜놀했어요. 아름다운님. 오늘 앞에 빵빵빵빵 했더니. 그렇군요. 아, 왜 빵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그 이유밖에 없겠는데요. 폴라리스님은 우리 남편이 되게 반가워하네요. 아주 옛날에 뵌 적이 있다고. 그럼 지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사가서. 네. 이제는 묵은지가 됐어요. 사가서. 된장이 됐어요. 추왕님. 유튜브는 퇴근 후 볼게요. 회사에서 못 본다고. 아, 그렇군요. 개편 소식 기대됩니다. 예,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뒤에 박유한 목사님 오셔서 참 기쁘고, 예, 좋습니다. 전엔 더워서 그늘만 찾아 걸었는데, 이젠 추워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걷습니다. 옛말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내미를 내보낸다고 하듯이 가을볕은 뭐가 좋지 않을까 해서요. 이야,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도 하다. 그저인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이. 그러겠죠. 예. 자, 강성식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윌러브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어서 들어와 들어와.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시간이 이렇게 콕 지나가서 다 못 들었네요. 라니쌤님이요. 늘 켜놓고 활동합니다. 출석 책 못해도 이해 부탁합니다. 강의하고 이동하고 강의하고 이동하고. 야, 진짜 바쁘신 일 중에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오셔도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음성 듣고 있음 은혜고 감사하고 절로 나와요. 당연 음악, 아, 곡들도, 아, 찬양들 다 좋으니까. 네. 아, 라니쌤이 너무 고맙습니다. 바쁜 중에 들어와 주셔서. 최토담님이 요즘 열심인데 방송 적게나마 방송 선교사 가입했습니다 하셨는데 적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나눔을 통해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딸내미가 학교에서 운동회 중이라고 학생들 막 떠들고 운동회 하는 소리는 소음이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그러니까 그냥 아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상황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당장 기분 나쁜 대로 막 퍼 나르는 이 막말하는 시대에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행복의 열쇠 발자국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그리고 빨리 출첵해 주세요. 밥 다 먹었잖아. 내가 다 아는데.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병도 금방 낫고 물질적인 것도 축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한 우리를, 우리의 죄는 아니지만 미련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 것을, 우리는 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바라며 오히려 예수님보다 그 외의 것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닌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그게 없어서 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 외의 것이 나에게 안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근본적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묵상도 제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 가르쳐주고 말하는 거에 미혹되고 무조건 아멘하면서 신앙은 더 망가져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이스라, 하늘나라에 있는 이스라에 내 손 잡아주시니 듣고 왔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제가 밥은 다 먹었으면서 했더니 딱 걸렸다. 은혜를 갖고 누님이 식사 끝 출첵이요 하시면서 리메버님도 식사 후 독서하다가 뜨끔해서 들어오셨다고. 이런 거 좋아요. 뜨끔출, 예? 딱출, 뜨끔출, 뜨출, 딱출이네요. 네. 행복한 크리스천님이 오늘 아빠 엄마 산소 왔어요. 아이고

아직 40인데 엄마 천국 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천국에서 아빠랑 행복하게 잘 계시겠죠? 보고 싶네요. 천국 계신 분들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다만 그리움이 예, 참 그립죠. 저도 어머니 뭐 이러다가 툭 사진이 보이고 어머니 계시던 요양원 앞을 지나가고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그냥 마음이 참 그래요. 평생 가는 거겠죠. 그런 그리움. 예, 그리움이. 네. 저는 내일 부모회에서 서울랜드 가요. 부모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하영 천사님? 부모회라면? 그렇죠. 이야, 좋겠다. 소풍 가고 싶다, 나도. 김밥에, 삶은 계란에, 칠성사이다에. 딱이었죠? 그때 뭐 있었지, 또? 김밥, 삶은 계란, 칠성사이다. 아, 사과. 맞아. 사과 하나 꼭 넣어주셨어요. 사과. 아, 참. 하다샤님이 오셨어요. 이틀 부모님 병원 외래 있어서 모시고 다녀오고 남편이랑 오랜만에 캠핑 와서 인사드려요. 와, 대박. 너무 좋겠네. 집사님 휴가를 내셨나요? 내일부터 휴일인데. 야, 진짜 좋은데요. 멋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제가 네 어느 순간에 집어넣겠습니다. 야, 좋겠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내일 저는 생방송입니다. 아시죠? 내일 네, 아시죠?는 모르실 수도 있었겠다. 네, 사평론은 내일 생생생 생방송. 네, 그리고 오늘 박유한 목사님 시험 방송은 아. 유튜브로만 한답니다. 유튜브로만 한다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냥 레인보우는 그냥 원래 하던 방송이 나가는 거고요. 네, 유튜브로만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유튜브로 좀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죠. 하실 수 있는 분들 꼭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로뎀님이 저는 늘 밖에서 즐겨 듣다 하도 단장님께서 들어와셔서 비번 면 찾아서 들어왔대요. 아이, 너무 늘 하시는 말씀에 격공하고 있는 격공감이겠죠? 네. 공격을 거꾸로 써놓은 거 아니죠? 격공. 네. 그래요. 제가 언제든 틀린 말 하면 뭐라 그랬죠? 성경의 근거를 드시면서 저를 혼내주시면 돼요. 자, 소유정의 사랑과 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어지는 것도 주님은 나의 노래, 나경화의 이 국악 찬양 두 곡을 이어봤습니다. 자, 한복으로 갈아입으시죠. 네. 얼쑤.

네, 한복 갈아입으셨나요? 참 좋네요. 목요일에 라인 댄스 하는데 신나는 음악이 예쁜 댄스복 입고 어울려 땀 흘리고 엔돌핀이 팍팍 나온다고. 제 소원은 고넬료 가정으로 남편만 예수님 영접하면 만사 형통으로 건강도 물질도 많은 축복을 주시라 확신합니다. 따따따블로. 예. 건강 물질 뭐 정말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건강 물질 그건 그냥 주시든 안 주시든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강혜경 최규홍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예. 그 기도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라도님은 아주 어릴 때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아이고. 또 굉장히 아프게 살아온 친구라 더 그러네요. 그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언제 떠날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우리라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란 뜻이 좀 그렇죠. 어떻든 때가 되든지 안 되든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말로 전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보는 보면 안 돼. 너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예수 믿겠어? 이러면 끝이잖아요, 진짜.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아요. 거의 사람 때문에 와요. 나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오고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너무 좋아 보여서 또 남고 떠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떠나지 하나님 때문에 떠난 사람은 없어요. 네. 은자매 맘님 사연도 오늘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마음을 다쳐서 교회가 무섭다고 하는 친구의 마음을 쓰담쓰담 해주고 왔어요. 교회 목사님이 자폐 아이도 받아줬으니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 충격 먹었대요. 아, 이게 정확한 설명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예, 실수는 어떨 수 없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 때문에 떠나지 갈 것 같지 않아요. 반복되는 교회 한번 딱 한 사람이 실수해서 믿었던 사람이 아, 나 교회 떠나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잘못들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어? 성경과 다른 행동들과 세상보다 못한 상식들이 계속 보여질 때 떠나는 거죠. 제 말이 틀리면 돌 던지세요. 네. 주쁨쌤님 12살 서연이가 막막 격자 변성으로 진료 보고 시술 잡을 것 같은데 4살 때도 눈 수술 두 번이나 했대요. 여러분 서연이 위해서 마음 다치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주님. 사연 하나 더 봐야겠어요. 예, 유라님이 국악 찬양 흘러나오니 너무 좋다고.

청소 1차 끝내고 잠시 쉬다가 문득 하늘 봤더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보니 찬양이 나온다고. 예. 하늘 바라보라 두 넓은 저 바다도 그 뭐지? 좋은 씨앗 찬양이었나 그랬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 곡 어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GOD의 길인데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서의 질문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에 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이 길의 끝에서

너 정말 웃을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나는 무엇을 꿈꾸는,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 내 욕심인지. 신앙생활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만 깊이 살려고 하면 질문하는데 우린 더 많이 우리의 길 위에서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 앞에도 네, 대답 앞에 씁니다. GOD의 길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한번 우리의 길을 점검해 보시죠.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네, 주의 길 갑시다. 하다샤님 신청하신 주의 길 걷다 지친 그대여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는 내일 친정 임실에 가려고 합니다. 아, 치즈도 유명하지만 봄에는 장미, 가을엔 국화 축제. 어, 그래요? 이야, 너무 좋다. 또 축제 기간에 어머니 생신도 있고 동생들, 언니와 동생들 다섯 자매 딸들 뭉치기. 야, 정말 좋은 시간이죠. 저희도 제 아내가 딸만 다섯에 막내예요. 정말 정말 엄마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봄보로봄님도 오늘 언니랑 양평 근처 둘레길 일찍부터 돌고 집에 가고 있어요. 16,500보? 와, 진짜 많이 걸으셨는데요. 한 10km 이상 걸으신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밤도 줍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아유, 그 정도 걸었으면 발바닥 아프죠. 길 좋아요 하시면서 올라오셨고, 에덴님 집안일 끝내고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스위크린님은 태국에 이제 선교 가서 부채춤 추시는데 국악 나오니까 너무 좋으셨나 보다. 아, 좋네요. 네, 박유한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이 뒤에 시간에 가스펠하고 함께합니다. 오늘 영상으로만 유튜브로만 네, 시험 방송을 한다니까 시간 날 때 좀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유한 목사님 찬양 준비했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갈 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0: 참여하겠네.
1: 네, 참여하겠네.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의 삶을 모두 총결산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영원히 살까는 이 땅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우리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고요. 너무 높은 거, 많은 거, 이런 거 쫓아가면 정말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먼저 살아가셨으니까 그 발걸음 쫓아가시면 되겠죠. 졸졸 시냇물님,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는다지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에이고. V샬롬님, 이번 주 교회 식사 당번이라 장보고 요리해야 해요. 실력이 없어서 남들보다 두 배 고생해야 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준비하렵니다 하셔서. 이렇게 수고하신데 제가 신청곡 하나 못 보내드리겠어요. 끝곡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놨습니다. 아, 0692번님이 오늘 최근에 영화 얘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내일 한 번 더 사연 올려주시면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은 영화는 영화죠. 뭐 그 반대되는 영화들도 많지 않았나요? 그냥 영화는 영화고, 혹시 그런 걸로, 물론 이제 가족들이나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걸로. 근데 뭐 저는 못 봤지만 이제 보고 싶어요. 별로 그냥 그런데 보고 싶어서. 그런데 뭐 예술이라는 게, 영화라는 게 결국 보는 사람이 결정짓게 만들지 않나요? 보통 그 정도 영화를 잘 만드셨던 분이라면 그냥 예측으로 결론을 내리고, 결론이 안 나고 정확하지 않은 것, 뭐 수많은 데서 방송을 했지만 안 낸 걸 결론을 내버리진 않았을 것 같고, 뭐 보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했겠죠. 그게 예술이고 그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됐고, 자, 지금부터 2시부터요 2시 5분부터 유튜브로 실험방송합니다. 꼭 많이 참여하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냥 가스펠하고 뭐 구름처럼 몰려와서 출첵도 해주시고 하시면 진짜 진짜 좋겠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신 애가 오늘 끝곡이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내일 생방송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크고 웅장한 백향목이 아니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를 택하셨는데요. 광현교회 서호성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풀이 큰 나무라 불리는 이유는 키가 커서가 아니라 작은 참새들이 마음 놓고 깃들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칼럼을 읽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은 것들을 품어주는 삶. 그것이 진짜 큰 삶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 넉넉함을 꿈꾸며 오늘 찬양 함께합니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장진숙의 곡 사랑, 희지빌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찬양으로, 장진숙의 곡 사랑, 희즈윌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금요일 같은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뉴뉴엄마님, 멋쟁이님, 푸른동산님, 태연님, 김숙희님, 감쌤님, 당구님, 진아님, 준희님, 이은주님, 띠띠사랑님, 블루딱따구리님, 고윤희님, 안젤라님, 금강초롱님, 전야곱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오늘도 평안하게 출첵합니다. 민민하하님은 편히 쉬며 성경통독하며 출첵해요. 어여쁜 자유님은 청소하니 덥습니다. 햇빛도 쨍쨍하고요. 강아지 봄이와 마트 가며 계속 주찬송 듣습니다. 아스농부님은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애호박담이 함께합니다. 1631번님이 이렇게 멋진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장관이에요. 파란 하늘 아래 코스모스 꽃밭이 넓게 펼쳐져 있네요. 여기 어디죠? 와, 여기서 인생샷 바로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경이 다 했네요. 하중님은 타이어가 탄내 나도록 돌아다니며 신호등에서 정지해 숨 한번 들이키고 출석합니다. 아직은 더워서 에어컨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낮엔 아무래도 아직 덥죠. 에어컨 대신 창문 열어도 좀 괜찮지 않나요? 아직은 아닌가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부터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요. 최토담님은 당이 떨어져서 힘이 없네요. 단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단커피 하면 뭐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 한번 들이키면 바로 그냥 당이 충전되죠. 폴라리스님이 에고, 2시간 시차로 여행 중 처음 들어왔어요. 하이랜드 카페에서 인사드린다고. 베트남 사파 어제 어떤 분이 가셔서 인사해 주셨는데, 혹시 폴라리스님이 베트남 가신 분이신가요? 어제 이 아이디가 아니었는데. 여행 중이신가 보네요.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아타카님은 차창 너머로만 마주하던 가을 풍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신선한 바람, 햇살이 닿는 나무 위에 알록달록 자연 물감을 뒤집어 쓰고 있고, 각 구간마다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지독한 티인 저를 가을 한정판 F로 바꿔놓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페달을 밟아 20km 달려온 후에 마시는 한 모금의 물은 제 가슴만 적시는 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을을 돌게 합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들려오는 오르페우스의 아우리티체를 향한 사랑의 멜로디가 숨을 고르게 하며 눈시울에 가을 감성이 더해집니다. 오랜만에 왕복 40km 라이딩하며 눈앞에 펼쳐진 가을을 스케치해봤어요. 아타카님, 와, 40km를 라이딩을 한다고요? 와, 그럼 얼마나 오래

라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풍경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몇 시간을 달려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엘피조님, 가을 하늘이 예쁜 오늘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맛있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출근길에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30분 셔틀버스 타며 듣기에 잠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편안한 방송이라 그런 거겠죠? 차창 밖에 스치는 들풀, 들꽃, 나무들, 주위의 사람들, 이 아름다운 방송 모두가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늘 평안하고 듣기 편안한 곡들을 위주로 많이들 들려드리다 보니까 가끔은 우스갯소리로 아유 졸면 어떡해요 막 이랬는데 진짜 조시는 분이 계셨군요 엘피조님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네 들으시면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어디서 들려오는 거지 하시면서 들으셔도 저희는 좋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해서 화제를 모은 곡이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06번, 고테스차이티스 디 알레르베스테 차이트. 하나님의 시간은 최상의 시간이로다 중에서 제1곡 소나티나를 네덜란드 출신의 형제 피아니스트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작곡가 마티 하우겐이 1994년에 발표한 찬양 All Are Welcome 모두 환영합니다. 마티 하우겐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새 교회당 헌당을 위해 쓰였지만 이제는 많은 교회의 시작 찬양으로 널리 불린다고 합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랑이 머무는 집을 세웁시다. 모든 이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을. 이 곡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짓는 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 믿음과 은혜로 쌓아 올린 그 집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용서를 배우고 하나 되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삶은 기다림이어서 연평안과 한웅재의 곡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06번 하나님의 시간은 최상의 시간이로다 중에 제1곡 소나티나를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형제 피아니스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All are welcome. 모두 환영합니다. 마티 하우겐의 목소리로 삶은 기다림이어서 연평한 곡 한웅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영혼의 사무치는 갈망을 노래하는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시편 8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유해피봄님의 신청곡인 축복의 사람 김대환의 찬양으로 들려드렸고요. 조수아의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소주앤뮤직의 피아노 연주 음원으로 들으셨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 오직 주님과 함께님, 펠리스님, 이병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숙희님도 오셨네요. 수연님이 가을 오후 햇살이 참 좋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파란 잎들도

마음이 평안을 주네요. 모두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하셨는데, 아, 이제 내일부터, 예, 금토일 사흘을 쭉쉴수 있게 됐죠. 어디서 어떻게 보내실지도 궁금하네요. 어디 좋은 곳 가시는지도. 주니비님이 벌써 붕어빵이 거리에 나왔네요. 줄 서서 하나 먹어봤는데 추억의 맛이었어요. 벌써 나왔어요? 와, 콩국수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붕어빵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추워지기 전에 이 가을을 많이 많이 만끽하셔야겠습니다. 선한 이웃님은 어제 병원에서 교회에 못 가시는 환자분께 제가 CBS 레인보우 설치해드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 오늘 레인보우 설치해드리고 자동실행까지 설정해드리니 좋아하셔요. 이렇게 또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선한 이웃님, 진짜 선한 이웃 맞네요. 네. 지금 그분도 방송 듣고 계실까요? 저희 조이포유도 전도해 주셨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한 이웃님. 보혜사님은 CBS TV 프로에서 마음에 드는 새 프로그램 발견했어요. 히즈 테이블이라는 방송이에요. 며칠 전에 처음 시청했는데 진짜 혁신적인 내용이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추천해 봅니다. 이번에 CBS 신규 프로그램 히즈 테이블. 아, 첫 방이 정말 따끈따끈한 10월 첫날, 10월 1일에 방송이 된 건데 이걸 보셨군요. 아, 히즈 테이블.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쉬고 계신 분들 또는 누군가의 초대로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밖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영적인 질문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 강연도 듣고요. 현장에서 질의응답, Q&A 소통 시간도 갖는 이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 방송이 매주 목요일 밤 11시 20분에 CBS TV에서 방송되니까요. 많이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방 3방도 하니까요. 히즈 테이블 CBS 검색하시면 바로 시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억님이 오늘은 퇴근 후 10년 근무했던 회사 동료 삼겹살 송별식 하러 갑니다. 맛나게 먹고 올게요. 저 역시 퇴직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되는 게 소망입니다. 아, 그 동료분은 이제 인생 2막 시작인 거죠. 많이 많이 격려해드리고요. 오늘 삼겹살 드시면서 아, 그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추억 이야기 많이 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사영제맘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내일은 아들 현호의 친구인 영찬이 누나가 결혼해서 결혼식장 다녀와요. 토요일은 또 현호 친구 민경이가 결혼해서 남양주에 다녀오려고요. 아, 우리 아들 현호군의 발이 되어주는 사영제맘님. 이렇게 아들의 주말 일정까지 다 같이 동행하시네요. 진짜 엄마가 최고입니다. 사영제맘님, 주말 바쁘실 텐데 잘 다녀오시고요. 제키리님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전주찬 2시간 방송돼서 너무 좋아요. 역시 기도가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안 했던 기도를 이렇게 제키리님이 해주셔서 또 기도해주셨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은 곡들, 좋은 곡들로 꽉꽉 채우고요. 무엇보다 1시간이라서 신청곡들 많이 못 들려드렸는데, 이제 신청곡들도 많이 소개하고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세피님이 이곡 신청해 주셨어요. 힘들 때, 들었던 곡, 마라나타의 Thy Loving Kindness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 추억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종소리 박지혜의 바이올린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내 영향력이 너무 작은 것 같고 내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날들이 있죠. 겨자씨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때가 되자 자랐습니다. 작음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안에 감춰진 생명력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내 안에 씨앗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물이 공급되니까 촉촉하게 마를 새가 없을 텐데요. 그 원천은 아마도 말씀의 공급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물이 좋은 나무들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시는지. 아, 질문 바꿀까? 1년이 아니라 평생 지금까지로 바꿀까요?
1: 마주시고
0: 막 세네.
1: 챕터 얘기하는 거 말고.
2: 네, 세어보니까 빵번이네요. 한번 못해서.
1: 네, 우선 저는 뭐 그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면. 아니, 작년에.

0: 저는 이제 아내랑 매일 아침마다 그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통독을 했었을 때 금년에는 저희가 큐티로 이 방향을 바꾸자. 30분씩 그래서 말씀 챕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1: 네. 네. 저도 죄송한.
2: 분위기 왜 이럽니까? 네,
1: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0: 막 이런 거. 그래서 겨우겨우 넘겼더니 이제 민수기. 아,
1: 그것도 어려워.
0: 그것도 넘기려고 하니까 또 이제 신명기지. 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못 읽게 하려고 일부러 좀 어렵게.
2: 보통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네.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어요.
0: 다시 가야
2: 거기까지 갔다가
1: 맞아요.
2: 안 되겠다고.
0: 그냥 네. 넘어가고.
1: 저도 네. 항상 읽으려고 매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천지 창조하신 것만 한 100번은 하시더라고요. 다음이 넘어가질 않고 있어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굉장히 읽기 어렵더라고요. 혹시 목사님들은 이런 슬슬 잘 읽는 그 비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으시겠죠?
3: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제 역대상 1장부터 읽다가 아주 시험에 들어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와요.
2: 그렇죠.
3: 아~ 아~ 말이 안 되죠. 1장부터 네. 9장까지 사람 이름만 쫙 나온다 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자 해서 신약을 마태복음 읽는데 거기 또 족보야. 또. 계속 낳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힘들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의 진술을 맛본 뒤부터는 그 이야기들 이름이 쭉 나오는 것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간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게 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 조상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의 족보 나오고 포로민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그러면 벌써 이 구조 속에서 예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있구나. 그럴 뿐 아니라 거기 나오는 뭐,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얼마나 죄인을 품고 용납하시는 사랑인가. 이런 것을 깨달으니까 처음에는 시험에 들지만 참고 계속 읽고 복음을 접하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남다른 은혜를 또 캐치할 수 있고 보물 찾기 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
4: 우리는 언제쯤 그런 경지에 네. 이를까?
1: 차 교수님은 탁 이렇게 뭔가 표정이 다르신 것 같아요. 구약하게 또
5: 아니요. 성경은 고전이잖아요. 고전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책이잖아요. 누구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느껴져요. 그럼 연애 편지는 읽고 싶죠.
1: 재밌죠.
5: 예, 예. 그 단계까지 오면 조금 성경이 좀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6: 저는 그 수술 읽기진 않습니다, 아직도. 근데 옛날엔 빠르게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아까워서. 사실은 정말 아깝고 한 장 요즘은 이제 통독을 하지 않고 반장 정도 끊어서 좀 여러 번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수술 읽을 때는 그때 은혜가 있고 그다음 깊이 읽을 때는 또 그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뭔가 좀 잘 읽기 어렵고 그리고 꿰뚫어보고 싶은데 미천이 딸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올포원이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신구약과 말씀설교에 정통하신 세 분을 일부러 이 시간에 모셨어요. 성경 통독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 첫 시간 구약 한눈에 넣고
2: 한눈에
1: 네. 가보도록 할까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드릴게요.
6: 여러분 한번 구약을 한눈에 볼까요? 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 네. 창조주 하나님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본문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구절인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처음에 뭐냐면 야곱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들의 조상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야곱은 누가 잘한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0: 곡간가에서 하나님과 고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개인 이렇게 변화받은 이스라엘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이렇게 불렀을 때는 깨달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존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가장 핵심적 주제가 나옵니다. 뭡니까?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이것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남북이 갈라지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타락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절 후반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난다, 불 가운데 지난다, 이것은 극심한 징벌과 고통을 말합니다. 재앙이죠.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특별히 물 가운데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듣자마자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을 다시 떠오르면서 변함없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린 여기서 구약의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주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선택하신다 뿐만 아니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구약의 두 번째 핵심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1: 아멘.
0: 때로 전쟁, 포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신다는 것이 구약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서와 선지서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신 것이 역사서와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왜 끝까지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우리는 구약의 거대한 주제가 계속 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관점이 구약을 읽으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그 자체로도

0: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엄청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필연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눈에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조주 인도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되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소망이 신약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그리고 기대해보는 것도 엄청나게 구약을 깊게 보는 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너무나도 선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구약에 힘있게 나타나시며 신약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보는 것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구약의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점프 인투 들어가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1: 아,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구약성경 한눈에 넣기. 눈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특히 제 눈은 한눈에 넣는 게 불가능한데요. 아, 구약성경을 그 한 가지 관점을 이렇게 쭉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또는 언약의 차원에서 이렇게 쭉 볼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나무라는 걸로 쭉 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죄의 근원이 되는 나무로부터 모세 지팡이 구원의 상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그래서 성경 전체를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키가 되는 게 뭘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구약을 볼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셔요. 또 이러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구약을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쫙 관통해서 읽는다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 모세 율법이죠. 율법서죠. 그 율법서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아까 레위기 굉장히 지겹다 그랬잖아요.
3: 네네.
2: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이 그 제사 제도의 그 참혹한 피 흘리는 현장에서 의미가 되새기면은 예수님 생각한다면 그게 읽혀지겠죠. 오히려 감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 상하게 하는 비롯해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출애굽기에 죽음을 넘어가는 방법이 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면 전부 다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레위기 수많은 제사들도 그렇고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데 참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뭐 그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된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읽는다면은 지겨울 게 아니라 감격이 되겠죠. 두 번째 선지자들 글이라고 그랬는데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사사기부터서 역대하까지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 왕들을 책망하는

0: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 역사서와 예언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늘 다윗이 이상적인 걸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선지자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준이 다윗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누어졌을 때 왕들이 타락하고 잘못하면 재앙이 덮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과 다른 길로 갔다. 다윗 왕과 다른 길로 갔다.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다윗 왕에 대한 어떤 이상화죠. 그걸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은 원단하지가 못하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같은 경우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이상적인 모델은 이제 다윗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시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시편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거예요. 이 시편이라고 했지만 이제 성문서라고 해갖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다 포함이 되겠죠. 욥 같은 경우는 인생의 의인의 고난이잖아요. 도대체 이유 없이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야말로 의인인데 왜 죽어야 되느냐. 너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사람한테 구원하실 걸 그런데도 죽음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인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많은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십자가 사건이 그냥 그대로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1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리고 뭐 잠언은 지혜를 찾고 찾아가는데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서 인상의 허무함이 있지만 아가서의 왕과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너희들 위해서 보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구구절절이 있다면, 내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꼭 사랑의 고백으로 구약을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는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율법을 어기고 타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희생의 제물을 피를 강같이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 많은 반역의 행위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 고백으로 알고 그 모든 말씀을 삼아 읽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구약의 하나님의 영, 소위 성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니까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영이 역사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창조 시대 때 창조의 영이 임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 말씀 창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창조를 준비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로 뒤덮인 땅, 기쁨과 어두움이 뒤덮인 땅, 여기 위를 지속적으로

0: 로 킵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공동작품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는데 씨를 현실화하는 게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으로 인류 태초의 문을 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도요,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홍해를 갈릴 때도 영이 역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할 때 콧김, 김이 영이에요. 이게 홍해 사건도 하나님이 영이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출범시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사사시대가 열렸는데 사사시대 때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인증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최초의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도 하나님께서 연시대였다 라는 하나의 인증의 영으로 사사시대 때 임했습니다. 왕정시대가 열렸어요. 최초의 왕 사울이죠. 사울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1: 아, 그렇네.
0: 그랬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영이 떠나요. 그리고 그 영은 다윗에게 임해요. 아까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다윗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영이 많은데 우리말 성경엔 빠져있는데 지속적으로 임했다 그래요. 이런 표현 없어요 성경에. 다윗이 두드러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1: 아, 부럽다.
0: 네, 독특한 경우입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을 포함해서 남왕국의 모든 왕, 북왕국의 모든 왕 하나님의 영 받은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포로지에서 활동하는데 이때 마른 뼈 환상을 봐요. 37장. 거기에 영이 10번 나와요. 37장에
1: 군대.
0: 루악이라는 영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때 영이 남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때 영이 불어서 마른 뼈들에게 달라붙어요. 힘줄이 연결돼요. 살이 올라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요. 결국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됩니다. 바로 포로 시대의 마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회복의 시대를 열어주는 게 영이었어요.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요. 새로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유다 시대 때 활동했는데 그 당시 유다 모든 왕들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다 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상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이 만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구약에 나오는 영인 명백화점이에요.
1: 명백화점.
0: 그에 위에 야훼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말이니. 각종의 영이 다 임하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요엘서에 가면요, 더 나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 그래요. 이건 기가 막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대요. 영이 공동체에게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엘 예언자가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아들과 딸이에요. 아들과 딸 젊은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종에게도 부어줘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들과 딸도 남종과 여종도 성령의 민주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시대 때는 창조의 영으로 시작했고 출애굽 시대 때는 구원의 영으로 활동했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는 합법적인 체제를 인증해주는 공증의 영으로 역사했고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회복의 영으로 역사했고 또한 새로운 메시아 통치자를 꿈꾸는 그런 영으로 기대되었고 나중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의 민주화를 내다보면서

0: 끝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돼요. 아. 오순절 성경사건으로. 그때 마늘에게 마요. 여러 사람에게 맙니다.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면요, 여기 영빨일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1: 영빨인다 이런 말도 아예 없겠네요.
0: 없죠. 다윗 같은 사람한테만 임하는 영이었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영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감사해요. 그 귀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임한 거예요.
1: 와, 감사하다.
0: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충만해져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2: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새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0: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영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 아멘. 아멘.
2: 성경 통독을 위한 시간, 구약 한눈에 넣기라는 주제를 잡고 목사님들께 요청을 드렸지만 사실 한눈에 넣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넣어주신 것 같아요.
1: 신기해, 신기해. 네.
2: 쏙쏙 들어오는 이 개괄 맞아. 설명에 저도 지난해 성경 1독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저희 교회 숙제였어요. 작년에. 덕분에 오늘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다. 확 정리가 되네요.
1: 아, 뭔가 이제 개괄적으로 공부한 느낌.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들을 하나씩 딱 정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아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좀 성경이 약간은 오해하기 좋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석을 일일이 다 이렇게 달아놓으셨으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뭐 영 뭐 이렇게 막 달아놓으셔도 너무 좀 좋았을 텐데.
4: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 잘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좀 무섭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빼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아니 왜 한국 사람이 한국사도 잘 모르는데
1: 그렇지.
4: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나.
1: 창호 씨가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5: 국사도 모르는데
4: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좀 가르쳐주세요.
2: 네.
6: 네.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을 그 두렵게 보는 건 오해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진멸하라 가나안 쪽을 할렘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이제 두려워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쇄 살인범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고 근데 그 연쇄 살인범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막 불태워 죽였어요. 그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잔인합니까 판사가?
2: 아니요.
6: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이 너무 극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여러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자녀까지 불태워 죽이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공의의 실현을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왜곡시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뭐 우리나라 역사는 모르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 모르면 나머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냐 성경에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만 참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전 인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만큼 세계사 공부할 만큼 알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족장 역사.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출애굽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왕정을 성립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0: 풀에서 피어냈다.
1: 그 정도. 끝. 그 정도만. 네.
0: 이걸 뭘 알아야 된다고 뭐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짜증낼 만큼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알고 보면은 구약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담 갖지 말고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한번 읽는 것도 힘든 책을 역사까지 읽으라 그러냐. 그럴 필요 없고 조금만 하시면
1: 사실 뭐 생각해보면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죠. 공부가 싫은 거죠 사실 우리는. 네. 뭐.
2: 그럼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사무엘, 다윗, 솔로몬 나오는 역사서들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여기는 이야기가 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동춘 목사님?
3: 네. 그 저도 이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또 읽어서 내가 뭐 잘못 읽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기인데 또 반복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관이 달라서 그래요. 역사관이. 근데 그 사관이 다른 이유는 그 책이 쓰여지는 목적,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관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사사기부터서는 신명기 사관으로 쓰였어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요.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부르짖어서 회개를 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거죠. 내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사관에 의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 신명기 사관에 나와 있는 사무엘 상하부터서 열왕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속에 다윗이 범죄한 것도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그대로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진이 그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사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망했느냐라는 그러니까 바벨론에까지 나중에 이제 남유다까지 망했을 때 도대체 왜 우리가 망했을까? 그 관점에서 역사를 돌이켜서 기록해 보니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만 거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하는 시대가 달라요. 아까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돌려보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장에서 뭐 땅도 없죠, 왕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뭘로 규정할 거냐? 그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맞다. 이스라엘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이상화시켜서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정체성을 이제 규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징계했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그 족보도 레위 족속에 대한 제사장 족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그 성전 만드는 것이 반복이 되고 그 제도 만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규정할 때 쓰여지는 것이 역대기 역사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지만 관점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이제 쉬워지죠.
4: 또 저는 모세 오경 또 역사서 선지서까지는 그래도 뭔가 크게 이제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읽기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권홍 목사님께서 조금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 어렵다고 느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율법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신다. 그렇죠. 우리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나라로 만드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죠? 이끌어 가신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타락한 그들에게 징벌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0: 이제 소선지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렇게 분량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거 아까 한 질문이 지혜서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가는 지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들. 그러나 우리가 늘 만나는 경우들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아까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설교에서도 들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화라는 거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아까 말했던 그 지혜서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분으로 다가왔을 때 그의 주권을 발휘하실 때 얼마나 우리는 고통하는가. 그러나 얼마나 믿음으로 견뎌내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가. 시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한다. 우리도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잠언 전도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필요한 지혜들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 지혜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결국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아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사랑이 필요한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을 잡고, 그러나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느끼지 못하지만 세세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다가오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고백과 눈물이 담겨있는 것이 지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아까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참 차준희 목사님께 와 대단하신구나 한 게 영으로 영 하나로 성경 전체를 깨뜨려 주신 그러니까.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약학 교수님이시니까 어떻게 읽어야 이 구약 전체가 잘 이해되는지 순서대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역사서, 예언서 같은 아까 말씀해 주신 구분을 해가지고 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또 모르는 게 나올 때는 공부를 해가며 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읽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1: 읽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네?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2: 네, 아주 예. 조금 조금씩 읽거든요. 정말, 네. 정말 조금 조금씩.
1: 네, 조금씩.
2: 조금 조금씩.
3: 예, 에스프레소.
1: 네. 네.
4: 일단은요, 처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일단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1: 일단
4: 통독. 몰라도 고. 몰라도 고. 그런데
0: 몰고
4: 그냥
2: 몰고. 아, 몰고
4: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2: 성경을
4: 좀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런데 제 경험상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하면은 많이 걸릴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4: 그래서 새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새번역이라는 건 개신교에서 번역한 건데 중학생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했어요. 근데 그걸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본인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정도 중학생도 너무 이해할 수 있게끔 네.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번 통독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네. 새번역으로. 새번역으로 통독한다. 새번역은 안 읽히진 않아요. 이해도 돼요. 그래서 재밌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쭉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통독해달라. 개역 개정. 그 어렵다는 개역 개정. 그러니까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 예, 그게 다 이해가 되면은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예, 이해가 안 될수록 가치는 올라가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으로 통독하면 한다. 그러면 통독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독해야 돼요. 다시 읽는데 꼼꼼히 읽는 거죠. 꼼꼼히 읽고 이해가 안 간다? 멈춰야 돼요. 그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끝장을 봐야 돼요. 그 본문 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내가 기도하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일반 성도님들도 성경을 묵상만 할 게 아니라 큐티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게 읊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깊이 읽다, 계속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하려면 참고도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설 성경 하나 정도는 가지고

0: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뭐 신학생도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최소한 성경을 보면은 내비게이션 정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막히면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가면서 막혔을 때 이건 뚫어야 된다. 참고도서 해설 성경 하나 정도는 펴놓고 그걸로 보면서 하면 많이 뚫립니다. 아. 그것도 안 뚫릴 경우에는 이제는 목사님들께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 하나하나를 깊이 읽다 보면 그 창세기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아, 66권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알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편도 그런 거예요. 나는 어디 한 번 더 깊이 알고 알아보고 싶더라.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해 가면 상당히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약은 약사에게, 성경 말씀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벌써 이렇게 큰 궁금증이 풀리면서 정독에서 편독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정말 성경이 맛있게 읽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어하고 읽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게 이제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가끔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 난 죄 때문에 진짜 교회, 내 죄 때문에, 아, 죄 때문이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내가 죄를 지으면 난 하나님과 더, 아, 말씀인 것도 더 말씀 안 하게 되고 그냥, 아, 이렇게 아담처럼 피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친 자기 확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특별해. 뭐 이런 것이 오히려 영적인 교만함으로 되게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은혜밖에는 붙들 것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자격 없음, 두려움, 그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 지금 이야기하지만 전체가 사실 자격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 정말 화가 난 부분이 뭐냐면 가인에게 표를 줘서 보호해 주신 거. 그러면 아벨이나 보호하시지.
2: 아, 죽이기 전에.
3: 근데 가인을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보호를 해주시게 하거든요. 그 가만히 보면요, 요셉 형들한테 버림받고 뭐그 외국에 노예로 팔리고 뭐 죄수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더 온전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자신 있지 나만큼 뭐 그러면 그때 내가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사는 거니까 바울이 말했던 난 죄 중에 괴수라고 할 때가 가장 환신을 많이 할 때였던 거죠.
4: 성경을 눈으로 읽었다가 삶으로 읽어낼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내 안에 내면화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읽지 않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지식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귀한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화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 내면화는 삶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쉽게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탁 던졌는데 그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한번 아팠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0: 읽혀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을 내달라고 히브리어도 몇 번 읽었고 영어로도 많이 읽었습니다. 외울 정도로. 그때는 눈에서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삶으로 가더라고요. 아파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울면서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 기도가 눈물을 통해서 내 삶으로 흘러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그냥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러다가 읽기 싫으면은 혼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쉬라고 그래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괜찮아요. 1년은 말고 그것도 하나님 번개를 내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읽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읽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 이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간다. 지금은 눈이 아니고 삶으로 읽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냥 좀 견뎌내고 말씀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증거예요.
1: 예, 저는 구약 성경에 구원 신탁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걸 다 구원 신탁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원 신탁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그걸 좀 묵상하고 그 암송하고 반복하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 야곱이었어요. 내가 나를 지배했다고. 내가 나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빼앗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발뒤꿈치를 잡고 그래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넘긴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면 이후에는 바뀐 이름이 나와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말하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야곱만 왔다 갔다 해요.
0: 맞아요.
1: 네, 왔다 갔다 해요. 야곱 옛 모습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야곱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개 다 불러요. 이 버러지 야곱아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 이게 구원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같이 버러지 같은 내 모습을 내가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다운되는 거죠.
2: 맞아요.
1: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2: 있어요.
1: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그게 과정이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그게 있어요.
2: 목사님도 있으세요?
1: 있죠.
2: 아, 네, 야, 이게 있죠. 위로가 된다.
1: 있을 때, 아, 이제 야곱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도권을 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죠.
2: 아.
1: 그래서 저는 이 구원 신탁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2: 아, 위로가 된다. 네. 진짜.
3: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그 글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걸 읽어낼 수 있을 때 정말 만병통치약 구약을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억지로 말고요. 좀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진심으로 성경을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신약을 한 번에
2: 넣어보는
3: 볼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2: 네. 그러게요. 너무 좋은데.
3: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네. 하나님 인도를 원한다면 구약이었어.
2: 구약?
3: 하나 되는 시간.
5: 울보 우라.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

0: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사랑의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 봐도 그 사랑의 어떤 깊이, 크기 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웃과 주변에 전하고 나눠야 하는 사랑의 모습, 이런 거겠죠. 누군가 막 힘들어할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진다. 또 사랑은 의심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신뢰한다.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기에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 등등등. 자,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신뢰와 또 어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최현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들으면서 2026년 10월 8일 오늘 약간 금요일 같은 목요일. 그쵸?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감히 뭐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사랑의 엄청난 깊이와 어떤 넓이를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점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신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먼저 누렸으니 먼저 깨달았으니 이 좋은 걸,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또 공유하고, 또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예.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나눌 줄 아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오프닝부터, 예, 감동.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또 행동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니바람 님도 남기셨고. 사랑은 새우머리를 기꺼이 먹는 것. 크크크. 어제 후일담이 궁금합니다. 우리 한나 님도 주셨고요. 예. 아, 어제 안 그래도 집에 가서 아내랑 방송에서 우리 그때 대하 먹은 얘기 했었다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예. 좋은 걸준 거야, 오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혜경 님은 엄청 빛나는 가을 하늘을 경주에서 보며 인사드립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오늘이 24절기 중에 17번째 절기입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그 할로, 오늘이 할로래요, 할로. 예. 어쩐지 좀 예, 선선하더라. 아침에 파주는 8도인가 9도인가를 찍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많이 좀 떨어졌고, 낮에는 물론 뭐 20도 넘게 기온이 오르지만, 그 산간 지역 쪽, 이런 데는 서리가 진짜 내리고 찬 이슬이 맺히고 그럴걸요? 예. 할로 오늘 또 절기, 가을 절기 할로를 맞이해서 우리 샬씨 가족과 함께 2시간 함께 하고요. 또 오늘 보내면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예. 조금 홀가분한 마음, 여유로운 목요일 아침 같이 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아, 내가 진짜 호두님 사연을 지금 보고야 말았네. 사랑은요, 그 사람의 코털도 잘라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간다? 아, 코털도 잘라줄 수, 아, 물론 그 약간 삐죽 튀어나온 그거, 예, 다듬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줄 수 있죠. 아, 사랑은 기꺼이,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조금, 삐져나온 코털, 다른 사람께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코털을. 아, 뭔지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예. 아무튼,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7997번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예요.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자, 오늘 연휴권 맞이하는 목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뭐 연휴 계획도 좋고요.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편하게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민호기 조수아가 부르는 사랑의 송가.

TP 월시 미니스트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었고요.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민호기 조수와의 사랑의 송가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조영은 님도 2332걸음째 걷고 있는 중 함께 걷기 레인보우 또 기능도 활용하시면서 사연 주셨고 행복한 수선아님 저 유치원에서 7살 반 담임으로 근무할 때 우리 반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막 생각나요. 선생님, 사랑은요,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다음날에 같이 노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와 아직도 제 뇌리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참 잘 알아요. 그렇죠? 라고 사연을 남기셨는데 이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이게 사실 와 그 어른인 우리도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아이들이 역시나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뒤끝이 없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너무 어려워. 용서하고 다시 그 사람을 이렇게 품고 하는 게 참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내 힘으로는 이거 어렵잖아요. 아시죠? 예.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야 그 사랑이 정말 흘러넘쳐서 용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우리 7살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컸을까? 여전히 용서를 잘할까? 아. 한미영님, 훈디 저희 숭이 유치원 가을 소풍 현장 체험학습으로 오늘 에바랜드에 갑니다. 야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응원과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숭이유치원 선생님들 겸둥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야 진짜 좋겠다. 체험학습인데 무려 그 놀이공원 에바랜드 여기는 사실 뭐 놀이기구 탈 수도 있고 뭐 사파리 구경도 할 수 있고 누릴 게 되게 많잖아요. 먹을 간식거리도 많고 그냥 그 공간 거기에만 있어도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예. 날씨도 오늘 환상적인 데다가 거기 가면 또 막 그 신나는 음악 탁 나오고 그 음악을 들으면 약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 다른 공간 예, 이렇게 다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확실히 듭니다. 놀이공원. 요즘에 다시 그 뭐 소울리스좌 그분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머리 졌습니다. 다리 졌습니다. 뭐 그거 있잖아요. 한때 되게 유행했던 거. 아마존. 전자라런저 아마존 그 놀이기구. 아 그게 거기 있는 거죠? 아이들 너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오늘 조금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넓은 곳이니까 아이들도 챙겨야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루 좀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그래도 좀 누리시면서 선생님들도 그 유치원 안에 있다가 또 야외로 이렇게 나오면 또 약간 설레시잖아요. 예. 아이도 쌤들도 모두 즐거운 현장학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루트님 훈디 작년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32년지기 친구 보러 아이고 내일 첫 기차 타고 부산 갑니다. 다음 달이 이제 일주기라서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휴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가서 위로해 주고 오려고 헉, 어머나 친구가 눈에 밟히고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가시는군요. 아, 이게 우정이고 사랑이죠, 이게. 예, 이게 사랑이지. 친구 부부가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깃들길 바랍니다라고 남기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플루트님을 우리 친구분에게 보내신 거죠. 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분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지, 뭐 정말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감히 다알 수도 없고. 예. 32년 동안 친구 지기셨으니, 예, 절친이죠. 많은 사정들을 다 이렇게 아실 텐데, 플루트님이 내일 가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면은 그 친구분이 내일 하루만큼은 좀 정신없이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좀덜 외로우시지 않을까 싶네요. 플루트님, 잘 다녀오시고, 손꼭 잡아주시고, 네 옆에 나 있는 거 알지? 너 혼자 아닌 거 알지? 용기, 예, 건네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덕규의 이곡 들을까요?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들었고요. AJ 월십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레인보우 브릿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하덕규의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함께 들었습니다. 마음의 합한자님, 훈디 작가님 내일 남편 출근한다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유유. 저 혼자 6살, 4살 아들들이랑 이제 뱃속에 막내까지 어디든 좀 가야 할 텐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매번 고민입니다. 라고. 아, 남편 없이 독박 육아하는 휴일이군요. 사실 만만한 게 키즈 카페이기는 합니다. 예. 아이들이 키즈 카페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일단 뭐 키즈카페, 안 가본 키즈카페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 규모가 조금 있는 무슨 대형마트 안에 있는 키즈카페 이런 데는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약간 보호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우리 예 분들, 관리자분들,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쵸, 아이들 막 뛰놀게 하고 땀 흘리면서 막 한 2시간 놀면은 이제 에너지가 방전돼서 집에 오면 바로 낮잠은 각이거든요. 예. 낮잠 잡니다. 그 키카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또 스마트폰도 좀 보고, 예, 커피도 한잔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사실 키즈카페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쵸. 또 마음이 아픈 점은 지금 셋째도 뱃속에 있으니까 막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키카 가시죠, 그냥. 예. 하늘바다님. 평화, 평화로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단어이네요. 오늘 만날 아이들이 유난히 개구지거든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의 말에 잘 귀 기울여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예, 그 평화, 평정심. 오늘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폴링님, 교회 동갑내기 친구들하고 반백살 기념으로 후쿠오카로 여행 왔습니다. 타국에서 들으니까 더 좋고 더 은혜롭고 그러네요. 아침 시작이.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첫 여행인지라 좌충우돌 뭐 엉망진창인 순간이 넘치지만 이 또한 즐거워요. 친구들아, 우리 다음 여행에도 함께하자. 오랜 시간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하트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반백 50살 에 탁 또 된 기념으로 교회 동갑내기 친구들과 떠난 여행. 좌충우돌. 좌충우돌 하려고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죠. 일부러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즐기는 거죠. 그걸 막 당혹해하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여행지에서 만나는 그 변수,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 이걸 즐기는 또 그 맛이 있습니다. 여행. 예. 그러려고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한국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금의 이 분위기 좀 화기애애한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 쭉 또 계속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반주자님은 오늘 자동시장 설정했더니 자연스럽게 샬시에 스며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알람 설정 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탁, 샬롬 CCM 시작하게끔, 레인보우가 켜지게끔 그 알람 그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세팅을. 예.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주자님. 챔챔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올해 결혼하고 잠시 일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다음 주에 제가 꼭 가고팠던 회사의 최종 임원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 여러 단계 다 지금 밟고 올라가서 마지막 최종 관문만 남겨둔 상황. 떨리기도 하고 여러 일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올 한 해 매일 아침마다 훈디 목소리 듣고 힘을 냈었습니다. 오늘 문득 커피를 마시며 청명한 가을 하늘 보는데 감사의 마음이 싹 생겨서 글을 띄워요. 우리 애청자분들, 훈디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고마워요.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요. 어. 다음 주 이 최종 면접 잘 됐으면 좋겠다. 예. 하, 마지막까지 그 힘들게 또 여러 전형들을 거치신 거잖아요. 예. 제가 그 마음 또 압니다. 예. 최종 임원 우리 사장님과 국장님 예. 뭐 여러 고위층 분들의 마음 속에 쏙 들어가지고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에 샬롬 CCM 들으면 또 얼마나 좋아. 예. 챔챔님 화이팅! 예향 기획 프로젝트 음반 중에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0: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자매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1: 다리 놓는 사람들 주의 인자는 라이브 음반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예향 기획 프로젝트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미니와 영인이 훈디 저 인천에 사는데요. 휴가 때 야구 보러 창원 갔다가 광주 갑니다. 두산도 기아도 화이팅해요 라고. 아, 우리 야구팬 올해 정말 야구 열기가 엄청난데 그 야구장이 주는 그 낭만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또 이 가을 여행을 휴가를 야구장에서. 기아 팬이신 것 같은데. 예. 축하드립니다. 가을 야구 진출하신 거. 근데 아직 그 순위 싸움이 계속 되고 있죠. LG랑. 예. 아무튼 기아 화이팅해요. 예. 우리 허유미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연휴 시작이네요. 소피의 여행 듣고 싶습니다. 청하셨는데 이 곡을 1부 마지막 곡으로 같이 나눌게요. 소피 여행 듣고 2부에서 뵙죠.

0: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 묵상이라는 처방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 하워드 켈리 박사도 성경의 처방대로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치료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절실한 고백을 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명약인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계명 중 시편 23편은 정신 건강의 명약에 나오는 글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어진 일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 살았었는지를 깨달으며 감사한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성경민의 은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이제 연휴권 맞는 2부에서도 1시간 더 우리 샬시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전하면서 배경음악 되드릴게요. 8854번으로 문자 주셨는데 좋은 찬양 잘 듣고 있고요. 은혜롭게 가게 오픈 시작합니다. 라고 촥 남기셨네요. 예, 오늘도 많은 분들도 고객들 몰리고 대박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감하시길 바랄게요. 소니아님도 매일 열심히 듣고 있는 1인입니다. 아침을 깨우고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함께하는 샬씨. 선곡이 너무 좋아서 차에서 못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글 남기고요. 저에게 레인보우는 삶의 동행이어요. 더 부흥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샬롬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샬씨는 이제 이번 주까지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시간을 찾아갈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조이포유 채널 가을 개편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새로운 DJ 우리 조이포유 가족이 됐는데 박요한 목사님 우리 전박 CCM계 전박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시에서 4시 가스펠아워 박요한의 가스펠아워를 진행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 벌써부터 막 이제 기대해 주시고 사연 주시는데 예, 저도 역시 기대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 성욱 형님이 그 톡을 주셨는데 사연 주셨는데 아 오늘 2시 5분에 오후 예, 박요한의 가스펠아워 시험 방송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본방송 시작하는 건데 그 전에 뭐 기술적인 여러 테스트 등등등으로 오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시범방송? 시험방송?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조건 봐야지 이거는. 조이포유 채널에서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이포유 유튜브 채널. 예. 우리 상황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시 유튜브 딱 들어가셔서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시고 많이 응원글 또 성원의 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잘됐다 진짜. 예. 굉장히 그 프렌즈교회 사역도 하고 새롭게 하소서 또 방송 녹화도 하고 또 개인 또 활동도 하고 바쁘실 텐데. 예. 그래도 우리 조유포유 가족된 거 환영하고요 형님. 열심히 으쌰으쌰 같이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인 대표님, 아, 진행이 은근히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박요한 목사님 방송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거예요. 예. 데이비드님, 저 10월 말 교구별 발표회 하거든요. 꽁트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해. 신봉선역의 엄마도 정해졌고 아, 그 곱슬곱슬 파마머리 김대희 역의 아빠는 제가 오! 실질적인 주인공인데 아들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배역이 믿음의 유산이란 그 제목으로 아빠가 조금 무심하고 30년 이상 자리만 지켰지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뭐 힘들게 직장에 취업해서 아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스토리예요. 열심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아. 야, 이거 요즘에 옛날 꽁트 각색해서 다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대화가 필요해. 저 이거 개콘에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잖아요. 약간 그 가부장적인 아빠. 그리고 눈치 보면서 가끔씩 사고치는 이제 푼수 엄마. 그리고 이제 사춘기 질풍노도 시기를 지나는 아들, 예, 밤묵자 재밌겠다 이거. 아, 이거 무조건 터집니다 이거. 그 아빠 역에 그 러닝구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아시죠? 하얀색 러닝 셔츠 민소매 그거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더 몰입이 돼요. 꽁트는 사실 분장이 거의 뭐 절반이다. 예, 잘 또 각색하셔서 재미와 감동. 예, 다 드릴 수 있는 발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박요한 형님 목소리가 담긴 축복의 사람의 원 스텝 이 곡 함께 듣고요. 어노인팅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팀루골 씨,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였고요. 어노인팅,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고 축복의 사람, 피처링 크로스케이 씨의 원 스텝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돌꽃님께서도 와주셨고, 작년에 큰 고난을 만났는데, 피할 길 없을 때, 이 곡 은혜 들으면서 하나님이 큰 감동을, 위로를 주셨거든요. 그때 생각나서 아침부터 눈물이 주룩주룩이라고 또 우리 석화님도 와주셨고. 예.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 또 허락하실 겁니다. 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지영님께서 제가 봄 개편 할 때 샬 씨가 저녁 재방이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때 좀 글쎄요 아침 느낌의 샬 씨인데 저녁에 퇴근길에 듣는 게 괜찮을까요? 이런 의견도 남겼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걱정 반, 우려 반, 반가운 반 예, 표현해 주셨죠. 이젠 익숙해져서 저녁에 한 번도 못 듣는다고 하니 많이 아쉬워요. 이 변화에도 잘 적응할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혹스러웠죠. 예, 불가피하게 채널을 위해서 저녁에 나가는 거지만 아침에 이 분위기, 텐션, 이 에너지를 저녁에 들으면 어떨까? 좀 걱정했었었고 우리 샬 씨를 좀 애정해 주시는 분들도 아끼는 마음에서 또 여러 사연 주셨었는데 예.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다 이렇게 애정어린 정말 내 프로그램이다.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으로 주신 조언들 고언들이었잖아요. 예.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샬 씨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예, 그 사랑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샬 씨는 아침에만 만나는 걸로. 문자 사연 주셨는데 3236번으로 어젠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만국기 설치를 했습니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그냥 간단하게 체육대회 행사로 진행해서 만국기는 그냥 생략하는 분위기인데 학생들 기분 좋으라고 우리 교장, 교감쌤들까지 다 나서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거기에 휘날리는 만국기가 너무 예뻐서 올려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나게 뛰놀 생각하니 뿌듯해요 라고. 와, 진짜 만국기 보기 요즘 쉽지 않은데 이걸 다 어떻게 또 설치를 하셨네요. 사람 부른 것도 아니야. 그냥 선생님들이 교감쌤, 교장쌤까지 같이 해서 와... 이러면 또 이제 느낌이 확 살죠.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확 그냥 그 운동의 체육대회 분위기가 그냥 사는 겁니다. 야,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늘크크가 되는 건데 사실 그때는 예전에 운동장 체육대회 하면 만국기는 기본적으로 다 있었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행진곡 같은 게 계속 울려 퍼졌었어요. 시작 전부터. 그 무슨 뭐 그 성조기여 영원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빠밤 빠바바밤 아 이건 콰이강의 달이구나. 빠밤 빠바바밤 빰빰 빠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쭉 메들리로 쌍독수리 행진곡 뭐 이런 거 예. 바바바바바바바바 이게 성적이여 영원하라구나.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생각나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또 만들어주신 우리 3236번님 대단하십니다. 예. 이 노고를 아이들이 잘 몰라도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체육대회 잘하시기 바랍니다. 5210번으로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때문에 오후 반찬 했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마음 편하게 예, 출근하겠습니다. 요즘 22년 함께 산 남편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상할 이만큼

왜 이상해요? 더 깊어질 수 있지. 이것도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가? 의심스러워요. 라고. 아무튼 편안함이 주는 행복감에 감사한 날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어떤 그 사랑학 강의 이런 거를 봤는데 사랑에는 지정의가 다 있어야 된대요. 서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그 행동, 노력 이게 이제 의지겠죠. 서로에 대한 의지도 필요하고 예. 그런 게 그 또 정으로도 또 이렇게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저는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또 사랑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조금 얄밉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몽글몽글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더 두 사람의 어떤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닌가 쌓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좋아요. 예. 신청곡 감사 청할게요. 남기셔서 좋은 영이 부르는 감사 준비했고요.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제주 여행 중 한라산 깊숙한 곳에 어느 카페였습니다. 갓 구운 크루아상에 향 좋은 커피 한 모금. 아, 좋다 하며 고개를 트는데 마침 들어서는 중년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 당신 친구 닮았다 했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 다가가 악수를 합니다. 정말 그 친구였습니다. 서울에서도 몇 년째 약속만 잡다 번번이 어긋난 사이였는데 제주의 깊은 산속 카페에서 마주치다뇨. 반가운 마음에 마주앉아 여행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여행 버킷리스트가 돌고래 보기였는데 전날 해변에서 오래 기다렸지만 허탕이었다고 합니다. 실은 저희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돌고래를 만났던 터라 남편과 눈이 딱 맞아 웃었습니다. 돌아보면 중요한 일은 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우연히 만난 벗도, 불쑥 나타난 돌고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만남을 도모하며 꿈꿔야 합니다. 다만 그 걸음을 인도해 온갖 만남에 닿게 하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정혜원 일상의 기적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정신실 소장의 칼럼 계획의 쓸모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잠언 말씀, 그렇죠?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실 그분의 큰 그림, 큰 뜻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똥치애님께서 우리 집 막내 자칭 타칭 귀염이 예은이의 열 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야, 우리 예은이 10살 생일 축하해. 우리 마라나타 썬 삼선리님께서 6남매 중 다섯째 우리 이종환 막내 오빠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이종환님 축하드립니다. 자작나무님은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내일은 호행성 한우 축제 딸하고 가려고요. 우리 딸 고맙다. 축하해주세요. 아, 또 생일 맞이 또 한우 드시는군요. 좋은 날 보내세요. 축하합니다. 7666님께서 훈디 오늘은 우리 집 귀한 아들 18번째 생일이네요. 축하해주세요. 네, 아드님의 생일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얀 손수건님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남편과 군대에 가 있는 1호, 사춘기 8년차 까칠대장 2호까지 남자 셋과 사는 관계로 스윗하고 다정한 생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왜요? 모릅니다. 예. 기대해보시면서 훈디 목소리로 생일 축하받고 싶네요 남기셨기에 우리 하얀 손수건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호호. 오늘 좋은 날 보내시고요. 이외에도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맞이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가을에 복판에서 맞이하는, 절정에서 맞이하는 이제 연휴 곧 시작되는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브랜치의 선물,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샬롬 하셔요. 안녕.

0: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정말 무색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1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중 일부입니다.
1: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4: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3: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적은 달란트에도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했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손에 쥔 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할로를 지납니다.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친히 이끄시어 다가오는 계절에도 걱정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숭실대학교 120명 성가대 찬양입니다. 이어서 김성수의 음성으로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다니엘의 음성으로 선하신 목자 들으시고요. 박순복의 곡으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김요한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속죄하신 구세주를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고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정은숙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순천으로 여행길에 오르신 라베리떼 301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문숙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 백합님 샬롬 샬롬 인사 건네 주셨어요. 휴대전화 뒷번호 4536번, 성실한 시작을 배웁니다. 준희빈님께서는 공기 좋은 새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며 감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고쳐 주옵소서. 딸기 공주님께서 오늘 허리 수술을 하게 된 허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넘어져서 허리와 꼬리뼈 골절돼 수술한다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수술 잘 되어 빠른 회복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리고 옥상 딸기님, 어제는 제가 주차한 오른쪽에 시야를 가리게 대형차를 대놓은 사람이 있어 출발하면서 오른쪽에서 급히 오던 차를 못 봤습니다. 결국 이 차는 오면서 경적을 3개 울렸는데 제가 못 본 것도 자책스럽고 시선을 가린 주차도 참 원망스럽네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그 시선 가린 주차,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원망스럽네요. 근데 사고로 이어지는 않으셨죠? 그랬기를 바랍니다. 이스크라니 매일 새벽 운동하며 찬송 들으니 너무나 은혜스럽네요.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께서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DJ로

활약한 우리 이수영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 아드님의 아픔, 빠른 쾌유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영 DJ님과 가족분들에게 위로 전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주리의 힘내세요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홍순관입니다.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신예숙님의 신청곡입니다.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 세상이 구원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수께서 오실 때에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두 배로 춥네요. 독감 예방접종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겨울 같은 날씨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김명희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최유정의 찬양 정해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내 평생에 가는 길, 김숙희님께서도 청해 주셨어요. 리셋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이예진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8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은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체보다 더 눈에 띄는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종교적 형식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과 절기, 음식 규정과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을 더 중요시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신앙에서 율법, 절기, 외적인 경건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나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외형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신앙인들에게 더 소중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존하시는 실체이시며 생명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자 같은 형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실체이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유혜정의 음성으로 온유한 주님의 음성, 진희사랑님께서 청하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아이노삽창단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0702번 일반인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함께하는 경기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남에서 하는데 스텝으로 참여하신다고요. 모두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펼치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보라미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금요일부터 내일부터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2주 동안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 함께하시는 복실맘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재룡이님께서는 발목 골절 수술 예정으로 입원했습니다. 겁도 나고 두렵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찬송 들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발목 골절이라 당분간은 수술 받고서도 조심하셔야겠네요. 잘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님께서도 수술 받으셨었군요. 수술한 지 2주 됐습니다. 오늘 실밥 빼는 날입니다.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가 넘치네요.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보내주셨는데요.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신청하신 곡 조준모의 그의 생각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샬롬규님께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곡 말씀 앞에서 위드갓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서로 싸우는 당신 자녀들의 광기를 치료하시고 우리 자만심이 당신의 통제에 복종케 하소서. 물질은 풍부하나 영혼은 가난한 우리의 무분별한 이기적인 만족을 부끄럽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당신 나라의 목표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해리 에머슨 포스틱의 찬송시 전능하신 여호와여 3절 가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주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이장희의 찬양으로 356장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0: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0: 물적 필요할 땐 빠르고 간편한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장 쭈갑골.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0: 자연 한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다락방님께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경민의 은혜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지선 이윤화 한이강찬 아이빅밴드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한낮의 햇살은 아직 따사로워도 밤이 되면 공기 끝이 제법 서늘해집니다. 계절은 이렇게 말없이 가을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할로였죠.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은 마음에도 이 차가운 이슬처럼 피로와 서운함이 맺힙니다. 하루의 끝을 향해 흘러가는 이 시간. 서늘해진 마음을 애써 감추기보다 따뜻한 음악 한 곡에 기대어 가만히 녹여보시는 것 추천해드립니다.

Y팀의 찬양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이 곡도 정말 오래오래 사랑받아온 찬양이죠. 오늘은 이렇게 뭔가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는 할로. 그렇지만 우리 모두 좀 따뜻한 불빛 같은 그런 사람들로 내 앞에 작은 모닥불 하나 피워두고 찬양을 감상하시면 모든 찬양들이 또 오늘 따뜻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라 두 분 선생님 잠시 뒤에 만나 뵐게요. 자, 오늘도 CCN 캠프 2시간 함께해 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육종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아나운서계 대선배시죠. 예, 물론 타 회사시지만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저렇게 정말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시는 분인데 노래까지 이렇게 잘 부르시네요. 손범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 나중에 아이들 목소리 너무 귀엽죠?

전해드렸고요. 한승희의 아침 이슬처럼 오늘 이슬 할로라서 좀 이슬과 관련된 곡을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선생님께 CCM 신곡 새 노래 배우는 시간이죠. 항상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두 분을 만나면 저도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모범생으로 선정되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따뜻한 차 한 잔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티칭 캠프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분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주창훈 쌤, 김영범 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쌤입니다.
2: 김쌤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10월 들어서 벌써 두 번째 네. 수업인데요. 네. 지난주에는 뭔가 그 왜 락 스피릿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2: 아주 그냥 강렬한.
0: 피스.
2: 혀가 엄청 꼽아진.
0: 아, 굉장히 네. 강렬한 찬양을 네. 또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10월에 뭔가 이렇게 자꾸만 뭔가 변화를 주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추석 때부터 네. 국악 찬양 그다음에 락 오늘은 또 어떤 곡을 가르쳐 주실까 굉장히
1: 오늘은 약간 느낌이 네. 음악적으로 정돈이 안 된 느낌이랄까
0: 아 그래요?
2: 사실 오늘은 음악 장르로서의 소개라기보다
1: 네. 내용?
2: 네 내용으로서 좀 오, 다룰 겁니다
0: 네. 네 어떤 심오한 내용을 또 이 가을에 가지고 오셨을까요?
1: 저희가 머리도 좀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2: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예,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머리를 잘 챙기시고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아 근데 우리가 항상 새 노래를 네. 듣고 네. 거기에 충만한 어떤 은혜를 받는 네.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총동원되는 시간이 공부방이 아닌가 싶어요.
2: 아, 그렇죠. 네. 그렇죠.
0: 네. 자 오늘 지성과 감성을 총동원해서 뭔가 주쌤 지금 장난치려고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오늘 어떤 네. 곡을 네 주쌤이 먼저 시작하시려고
1: 네. 네. 네. 자 저는 이제 감성 쪽을 맡을 테니까 이따가 김쌤님이 지성 맡아주시고요
0: 네, 네.
1: 오늘 소개할 곡은 올해 7월에 발매된 몇 달 전이죠 투 피시 브라더스의 The Great Fish, 요나의 노래라는 아, 곡입니다.
0: 피시 하면은 물고기?
1: 그렇죠. 요나의 고래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
0: 오.
1: Great Fish니까.
0: 네. 네.
2: 큰 물고기.
0: 네. 근데 투 피시 브라더스 하니까 두 명의 물고기 형제?
1: 오병이어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0: 네? 네? 그렇게 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1: 자, 아무튼 투 피시 브라더스는 2013년부터 음원을 발표해왔으니까요. 어느덧 한 13년이 됐는데요. 김진성님이 리더와 보컬 등을 맡고 있는 현존하는 아마 몇 안 되는 CCM 밴드 중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워십 밴드가 아닌 이상 어떤 팀이 그 지속성을 갖는다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은데
0: 그렇죠.
1: 그것들을 십수년째 해오고 있다는 데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소개하는 투피시 브라더스나 히스플랜 같은 팀이 참 대단하고 네. 멋진 음악들을 하고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하고 아주 초반기에 알레디오라는 알레디오. 형제 아, 듀엣이 그렇죠. 정말 약간 천재성을 가진 네. 그분들이 약간 그런 밴드 음악을 하셨던 그게 벌써 한
2: 오래됐죠.
0: 30여 년 가까이 25년
2: 목사님,
0: 그렇게 되니까
2: 목사님 되시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렇게 밴드 음악을 하시는 팀들을 별로 못 만났었던 네. 것 같아요.
1: 네. 알레디오만 해도 벌써 지난 세기 아닌가요?
2: 그렇죠.
0: 예, 맞아요.
2: 처음에 고등학생
0: 맞아요. 맞아요.
1: 굉장히 어릴 때 데뷔했어가지고.
0: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생각이 났네요.
1: 네. 네.

0: 2021년부터 5년 전부터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앞으로 노래로 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요나의 노래는 이 시리즈의 13번째 싱글입니다. 사실 근데 이 속도라면 한 200년 정도 살아야 다할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느려요.
1: 그런가요?
0: 네, 그래서 좀 속도를 앞으로
1: 우리 모두
0: 내주셨으면 좋겠다.
1: 장수하는 걸로. 네. 속도는 천천히 가시고 우리가 장수하는 걸로.
0: 저희는 뭐못 들어도 괜찮은데 내주시려면.
1: 네. 13번째.
0: 네. 제목 그대로 요나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절망의 끝에서 은혜를 노래하는 이곡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요나의 노래 영어 제목은 The Great Fish. 함께 해보시죠.

0: 제가 진짜 밴드 음악 좋아하거든요. 가요에서도 제가 밴드 좀 좋아하는데
1: 그러세요?
0: 오늘 지금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약간 이렇게 너무 신나고 또 요나 이야기인데 쭉 듣다 보니까 가사가 아 이분이 본인이 요나가 되셨어요.
1: 맞아요.
0: 가사가
1: 이분,
0: 1인칭 주인공 시점.
1: 정확하게 그건게요. 저도 느끼는 게, 이 투피시 브라더스 곡을 들으면,

0: 하면 연주도 그렇지만 가사까지 약간 뮤지컬의 한 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연출을 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주인공을 상정을 해놓고 가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단어나 이런
0: 네.
1: 문장이 아니라 내가 요나가 되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시점을 정말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요나까지 오는 동안 아직 66권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1: 아,
0: 부족하지만,
1: 계속해서 상상력을
0: 네, 뭐,
1: 발휘하셔서
0: 모세도
1: 쓰셔야 되는데.
0: 나오고, 우리 노아도
1: 네.
0: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곡을
1: 네.
0: 만들고 있습니다.
1: 이전에 어떤 곡을 발표하셨는지 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팀을 또 소개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 더 그레이트 피쉬 함께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2: 네,
1: 김쌤께서
2: 감성.
1: 네, 감성 담당.
0: 지성 맡기로
1: 아,
2: 지성인데?
1: 지성인가요?
2: 네,
1: 네.
2: 지성이면 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음악 장르로서의 어떤 꿰미 아니라 성경 인물을 다루는 그런 노래들로 해서 장르는 좀 다른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네.
2: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향유라는
1: 네.
2: 분이시고요. 이분이 앞서 이제 우리 많이 알고들 계시는 장한희 사모님 계시죠?
1: 네.
2: 은혜
1: 네.
2: 부르시고 행복 부르시죠? 행복
1: 네.
2: 부르시고 뭐 은혜도
1: 네.
2: 보이스퀸이라는 그 어떤 오디션 프로를 예전에 나가셨어요. 2019년에.
1: 네.
2: 그때 탑 7까지 올라가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싱어라는 프로그램 나가셔서 우승하셨던 걸로 해서 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요
1: 네.
2: 앞에 보이스퀸이란 대회에서 같이 출전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향유님이.
1: 네.
2: 물론 이제 순위 뭐 라운드 진출은 탑 50까지만 2라운드까지만 나가시고 이제 탈락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본인이 일반 음악도 그리고 또 CCM도 이렇게 번갈아서 발매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2019년도 8월에 성경 속 이야기로 가사를 써야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1: 네.
2: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발매 준비를 한참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졌다가 2년 뒤인 2021년에 재녹음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 후 이렇게 2년 만에 임신 소식이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임신 5주부터 2주가량 하혈을 하셨대요. 그럼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그러면서 그 2년 전에 막연하게 써내려갔던 그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처럼 다가온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이야기 이제 본인에게도 위로가 됐고 또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매를 하셨다고 하고요. 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사를 이향유님이 직접 하셨는데 작곡이나 뭐 편곡을 이옥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1: 네.
2: 아 향유옥합이네.
1: 나도 그
2: 그죠?
1: 생각했는데.
2: 그래서 전 당연히 향유옥합이니까 무슨 쌍둥이 자매인가
1: 오,
2: 했는데 그죠?
1: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깜짝이야.
2: 그랬는데
1: 네.
2: 뒷조사를 좀 했더니 이옥합님이 오빠세요. 그래서 너무 반전이었어요.
1: 네.
2: 이거
1: 쌍둥이 자매거나
2: 뭐 이럴
1: 이렇게
2: 줄
1: 예상.
2: 알았는데 그 순서도 보통
1: 네.
2: 향유옥합이잖아. 근데
1: 그쵸.
2: 옥합이라는 아들을 낳으신 거고
1: 네.
2: 그리고 뒤에 딸을 낳으시면서 향유라고
1: 네.
2: 이러면서 같이 음악 활동을 하시는 좀
1: 어쨌든
2: 네.
1: 남매가
2: 남매다,
1: 아니었다.
2: 자매 아니다. 예.
1: 향유옥합이다. 네.
2: 네네.
1: 근데 너무 딱
2: 좀
1: 기억하기가 너무 좋은
2: 그렇죠.
1: 이름을 가지셨어요.
2: 남매가 아주 좋은 음악 활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 여인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 들으셨던 투피쉬 브라더스의 노래는 좀 이렇게 신나면서 뮤지컬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이 곡은 이제 전하 주프라님이 아니 주쌤이나 같이 이제 아는 곡이라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그 흐름이 있어요.
1: 네.
2: 마지막에 한 소절 노래 딱할때 이렇게 꽝 치듯이 이렇게 감동을 여운을 확 주면서 노래가 끝나요. 네, 그걸 기대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 감성을 쥐어잡고
2: 네.
1: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리 이향유의 찬양입니다.

0: 이향유 치유되리. 아, 정말 너무 멋진 곡 소개해 주셔서 약간 막 감동 쫙 끌어올려지고 맨 마지막에 네.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네. 쫙 이렇게 마무리되는.
1: 저는 이렇게 별다른 병이 없었는데도 요 부분만 딱 만나면 이렇게 울컥해져요. 네, 네.
0: 치유된다라는 이 네. 표현이 딱 맞고 제목도 치유되리. 실은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선곡하는 몇몇 곡들이 있거든요. 네. 있잖아요. 이순아의 치료자는 터치 뭐 이렇게. 근데 이 곡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런 기도 제목 보내실 때 치유되리 듣고 싶다고 들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곡 보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찬양이네요.
1: 정말

0: 별로 그분을 위해서 신청합니다 하고 그분이 이렇게 들으실 때
1: 네.
0: 노래 끝에 너의 믿음이
1: 그치.
0: 너를 구원했다.
1: 네,
0: 이거 얼마나
1: 그쵸.
0: 감동이
1: 그냥
0: 있을까요?
1: 아멘 하게 될것
0: 그렇죠.
1: 같아요.
2: 곡 자체로도 힘을 갖지만 또 본인의 실제적인 그 간증이 또 함께 된 곡이니까
1: 그쵸,
2: 더
1: 그쵸.
2: 절절하게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네,
0: 실제로 그
2: 생각합니다.
0: 하혈이 있고 하셨는데 결국 딸 예쁘게 잘 낳으시고 잘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몸소 정말 이런 기적을 또
0: 경험하시고.
1: 증명하셨으니까. 자, 치유대리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도 보너스 곡을
0: 보너스
1: 준비하셨죠?
0: 있습니다.
1: 네.
0: 네. 뭐 이렇게 사실 성경 인물로 해서
1: 진짜.
0: 네,
1: 네.
0: 보너스.
1: 보너스.
0: 성경
1: 네.
0: 인물로 하나 더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1: 네.
0: 이제 이양유님 자체가 소개가 잘안 되었었기 때문에
1: 네.
0: 소개해 드리는 김에 같이 좀더 최근에 발매된 곡을 소개하려고 해요. 뭐 최근이라고 해봤자 1년 전이긴 한데 작년 10월 20일에 발매된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라는 노래를 이양윤 님이 또 내셨어요.
1: 네.
0: 그 당시에는 이걸 CCM 발매로 하셨던 걸로 전 기억하고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장르 구분이 일반 가요로 좀 바뀐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야기가 전 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충분히 소개할 만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막 아픔도 주고받고 하면서 막 깨지고 깎이고 막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얼마나 더 깎여야 모나지 않는 둥글둥글한 모습, 동그래지기는 할까? 이런 게제 안에도 또 우리 김하나 운서분도 모두 같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야지만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서로의 모습에 지치기도 하지만 또 완벽히 다듬어지지 않더라도 서로의 그 모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면 훨씬 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모습보다 아름답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하트는 사실 이게 오가 아니잖아요.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덜 깎인 모습이지만 서로 이렇게 하트로 살아가게
1: 네.
0: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서 예수님 얘기 뭐 찬양합니다 이런 거 없지만 뭐 치유 대리도 아니지만
1: 네.
0: 이거야말로 우리 관계 속에서 치유를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1: 네.
0: 싶어서 보너스로 나누고
1: 네.
0: 싶습니다.
1: 어떻게 보면 CCM이라는 정의에 잘
0: 네.
1: 부합되는 곡일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메시지를 담되 일반
0: 인도 함께.
1: 그렇죠.
0: 네.
1: 신앙인이 아니어도 들으면서 같이 감동받을 수 있는
0: 네.
1: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이 이제 CCM의 정의를 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곡은 그러면 일반 가요 프로그램에 신청을
0: 하셔도
1: 하셔도
0: 되죠.
1: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0: 네.
1: 곡이다.
2: 향유님이 그 아까 치유대리 곡이 2021년 곡인데 그 즈음에 CCM을 이제 처음 발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1: 네.
2: 일반 장르로는 한 2017년 그몇년 전부터 활동을 계속 해오셨어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르로 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곡 들을 때마다 사실 김쌤님이 생각나요. 이 육각형난 이 성질머리를 잘 하나님께서
0: 육각형이면 많이 다듬어진 거 아니에요?
1: 아니,
0: 세모보다는 많이 다듬어진
1: 육각형, 요즘에 육각형 인간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다재다능하다 해서 그냥 네모난 인간으로 하실까요? 그냥 아직.
2: 네모.
1: 네모의
0: 우리
1: 꿈으로.
0: 주쌤님은 그냥 부족한 인간.
1: 자, 두 분. 자, 오늘도.
0: 사랑합니다.
1: 네.
0: 저희 얼싸 안고 있어요.
1: 손꼭 붙들고 집에 가실게.
2: 네.
1: 네. 자, 오늘도 너무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보너스까지
0: 네.
1: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쌤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합니다.
0: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CCN 공부방 통해서 너무 좋은 곡들 알게 되셨죠? 제목, 또 이름 다 기억하시죠?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는 일반 가요에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와이러니님 질문 잘하는 학생으로 오늘 모범상 드리겠습니다. 라닌의 등불님께서 뭔가 만화 주제가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와이님 퇴근 후 집안이라며 주쌤 김쌤 방송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좋은 방송 최고예요. 또 스티브님 오늘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감동이 밀려오네요. 그리고 방송 공부방 시작하면서부터 맨 앞자리에 와 계신 최여사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오늘 모범상 선물 바로 모바일 쿠폰으로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따뜻하게 차 한 잔 교환하시라고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와 이렇게 또 예레미 제이콥스 이런 이름을 또 만날 수가 있네요. 너무 반갑네요. 저는 실은 예레미 찬양은 이 곡을 제일 먼저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음을 열고서 예레미의 곡 전해드립니다.

예레미의 마음을 열고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곡이었습니다. 오늘 투피쉬 브라더스 덕분에 예레미까지 간 것 같고요. 치유대리에 대한 반응이 똥째님 엄청 신청될 대박 조짐이 보이네요 하셨고 또 1432님도 오늘 소개된 찬양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치유대리라는 찬양은 오늘 저의 마음소리를 들어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암 환우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릉 커피빵 잘 받았습니다 하고 사진까지 아... 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너무 시적인 표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하트였다고 이런 반응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개편과 함께 한 시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두 분 쌤 너무 과로하실까 봐 제가 약간 예,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함없이 매주 목요일에 CCN 공부방 마련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모범생으로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매주 이렇게

이렇게 모범생 선정할 테니까 앞자리에 오셔서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Come On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Seven Ways to Praise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승리자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오늘의 도전까지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까지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담대함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던 시절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뒤쫓아가 건져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도 맡겨진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은 성실하게 배우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며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부족한 것을 배우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었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고르고 손에 물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재능,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승리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승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기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도 실패하거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두려워 미루었던 선한 일 하나를 오늘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준비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자의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캠프 2부 정말 가을가을한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하하호호님께서 오늘은 아침 출근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출근하다 말고 공원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출근했어요. 매일 지나가는 길이지만 가을가을하니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항상 그 도쿄, 동경에서 사연을 주시잖아요. 예전에 그 뉴욕의 가을인가 그 영화 나왔을 때 그 낙엽이 팍 쌓여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욕이지만 뭔가 굉장히 그 분위기. 근데 저도 한 번도 도쿄를 못 가봤지만 하하호호님 계시는 곳이니까 와, 왠지 그 동경의 가을은 또 어떤 풍경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과 함께 한웅재 노을 가을 두 곡을 가을가을하게 전해드렸어요. 아벨 같은 사람님께서 부모님 아프실 때가 매우 마음이 졸이고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강서정미경님, 오랜만에 저 찬양 부탁드려요. 나는 믿노라.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8183님께서는 저희 교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가진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또 에일샤인의 곡을 신청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정승아님 엘샤인 감사, 라닌의 등불님은 엘샤인의 Come and Praise 써주셨는데 오늘은 감사로 들을게요. 또 하이디8529님, 퇴근길 동반자 CCM 캠프, 퇴근할 땐 캠프 찬양 들어야 퇴근하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어요. 요즘 새로 배우는 게 있어서 아침에 나와서 이제야 집에 가는데 가는 길 감사히 잘 들을게요.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분, 지금 많은 분들이 위로의 답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가로피리님, 위로의 찬양 부탁드려요. 좋아했던 형님이 오늘 소천하셨어요. 여기 이 짤막한 문자에 많은 분들이 토닥토닥 또 하늘의 소망 가지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이런 위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빨리 주님 곁으로 가신 걸까요? 가로피리님께도 저희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먼저 들으실 곡은 주나목의 부모님께 그리고 엘샤인의 감사 들으시고, 이 두 곡은 약간 올디스 밧 구디스 이런 느낌으로 최미의 나는 믿노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 되었지만 참 좋은 All is but goodies 두 곡 최미 나는 민노라 그리고 달가나단 담대하라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찬양들 오늘 신청곡으로 1부에서는 CCN 공부방 통해서 또 새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2부에선 또 이렇게 추억의 찬양들을 신청곡으로 들어볼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폭넓은 신청곡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엘샤인의 감사 반응이 좋은데요. 엘샤인 곡들이 다 좋다고 예전에 제가 되게 그 CCM 뮤직 페스티벌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참가자 중 한 분이 엘샤인 멤버셨어요. 그때 부르셨던 곡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 곡도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제가 잠시 뒤에 그 곡도 이 곡이었어요. 저희 CBS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 거의 최초로 약간의 댄스 버전 이런 곡이었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운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 마음이 또가 닿은 것 같아요. 주니비님도 가로피리님 위해서 이윤화의 이 땅은 신청해 봅니다 하고 써주셔서 이곡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도 은총님께서 어머 들려주신 가을 동요 너무 좋으네요. 요즘 저는 조이포유에 흠뻑 빠져 배터리가 바닥을 치도록 종일 애청하고 있답니다. 찬양이 힘을 주고 있어요 하시며 신청하신 곡 사명 오늘은 아, 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얼마 전에 국악 찬양 소개해 드렸더니 그때도 국악풍의 찬양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 또 해금의 김혜민, 가야금의 강화정이 함께하는 버전의 사명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곡 먼저 들어보시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

홍혜미의 인러브를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때 무대에서 너무 예쁘게 춤을 추셨던 모습이 선합니다. 제가 사회를 봤었고, 저와 김상훈 목사님이 같이 사회를 봤었고, 홍혜미 씨가 인러브를 불렀고, 그 이후에 엘샤인이 또 인러브를 노래를 굿송에서도 엘샤인이 부른 버전이 있고, 오늘 갑자기 엘샤인 이야기에 이렇게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까지 왔습니다. 하나 그리고 해금의 김혜민, 가야금의 강화정 함께한 사명, 이윤화의 이 땅은 들어보셨고요.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곡 더, 디클레어의 사랑해서, 이 곡은 대상 수상곡입니다.

오늘은 덕분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창작 복음성가제 이어진 CBS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의 수상곡들까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디클레어의 사랑해서였고요. 자, 오늘 끝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준비했습니다. 캐스 밀러 로빈슨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또 주어진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 모두 즐겁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고 또 시신 캠프 변함없이 매일 밤에 밤 10시에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0: 명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어디쯤 왔나 궁금할 때 버스 정류장 전광판을 보거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날씨 어떠려나? 위치 정보, 날씨 정보 모두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어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는 사실 나와는 동떨어진 먼 나라 얘기 같지만 날씨나 위치 정보처럼 나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매일 보이지 않는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이번 주 특히 2026 세계 우주 주간이기도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한 수고의 고마움과 또 성공의 기쁨, 네,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우리 기술이 이렇다. 자랑스러움이 막 솟고요. 또 보이지 않는 수고와 애씀이 느껴져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학생과 시민들도 많이 모였던데요. 직접 보면 얼마나 벅찼을까요? 자, 오늘 첫 곡으로 마르지 않는 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나를 일으키신.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과 함께 일상 알비밴드와 한이가 함께한 곡 들었고요. 그 전에 김지훈 나를 일으키신까지 들었습니다. 최여사님,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요. 달나라 얘기하고 우주 얘기했잖아요. 로봇 얘기도 하고 꿈속에 공상과학으로만 여겼던 거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던 라떼 시절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현실로 왔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제일 신기했는데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스마트 글라스가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올라타면 나는 기구가 나와요. 저게 되겠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해 전부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현이 됐어요. 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면서 좀 두렵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수연님, 가을바람과 또 하늘, 그 안에 정원님 목소리가 잘 스밉니다. 찬양도 달달하니 좋고요. 네, 좀 더 제 목소리도 달달하게 전해드려 볼게요. 조종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나의 형질이 어노인팅 앨범에서 듣죠.

교회에서 집까지 5km 정도 되는데요. 수요 예배 후에 걸어서 집으로 가자 해서 올 때는 아내와 걸어왔습니다. 요즘 아내가 신앙 회복이 돼서 모든 예배 드리는 중인데 우리 아내 예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민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캠프 제이워십 앨범에서 함께 했고요. 아하부님의 신청곡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늘 감사히 잘 들으면서 일합니다. 내일부터 또 연휴라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네, 오늘은 그럴 수 있는 날이죠. 마야님도 오셨고요. 아, 여행 4일차가 됐군요. 서울은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 그리고 흐림이지만 충분히 즐기고 있어요. 폴라리스님 다낭에 계시죠? 예, 충분히 즐겁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보내고 오세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우물가의 여인처럼 유효림이 부릅니다.

유효림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순이님 오셨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어제 고마운 분들을 만났지 뭐예요. 딸이 학교에서 견학을 갔다가 집에 귀가하면서 길을 잃었어요. 버스를 잘못 탔는데 반대편 버스 정류장을 안내해 준 고등학생과 또 버스 기사님께서 딸이 내릴 때까지 정류장마다 안내해 주시고 미리 내리라고 또 알려주셨고요.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딸이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하길래 나중에 커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갚으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딸이 돌아올 때까지 그 1분 1초가 1시간인 것 같았어요. 어깨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주신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단 따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딸, 예, 고마움을 아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귀한 마음을 가졌네요. 이 일을 오래 기억할 텐데 그 고마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선함으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도움을 주신 분들의 건강,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고마움을 전하는 우리만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다빈치님, 어렸을 때부터 상상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시선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부 끝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0: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의 2부 첫 곡은 이상준이 부른 가을이 익어가요. 유복순 작사, 강동우 작곡, 강동수 작곡이에요. 성악가 이상준이 부른 가을이 익어가요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유라님이 신청하셨어요. 시간이 바뀐 걸 뒤늦게 알고 이제서야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음이 편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닌 참 묘하기만 한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신청하신 곡. 이 곡을 들으셔서 좀 더 편안한 쪽으로 기울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려드렸어요. 박애연이 부른 내가 너를 택했다. 애니 김미라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신청하셨죠. 주나와 나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주나와 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들었습니다. 조은시 장로님이 오셨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들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다만 가끔 듣고 싶은 찬양과 사연을 보내면 10번 정도 보내면 한 번 정도 듣고 싶은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게도 찬양 신청이 많은 건지 선별해서 들려주시는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글 올립니다. 아, 일단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신청이 많기도 합니다. 신청이 많기도 하고 제가 선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순 있어요. 누구가 신청한 곡은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왜 내 신청곡은 안 나오나. 예, 누구 신청곡을 더 들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선별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곡과 곡 사이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프로그램과 잘 어울리는 곡인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분위기와 맞나 오늘 쭉 선곡된 분위기와

맞나? 오늘 흐름에 맞나? 또이 곡이 너무 자주 나가지는 않나? 이전 프로그램에서 들려드리지는 않았나? 이 버전은 괜찮나? 같은 가수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좋은 곡임에도 오늘 들려드리지 못하는 곡도 있고요. 또 그런 곡은 주말에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선별은 해놨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들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곡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신청했다고, 내가 사연 보냈다고, 나가지 않았다고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꼼꼼히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보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라는, 물리적 시간 제약이 있어서요.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건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좀 우대하는 그분들 신청곡은 어떻게 해서든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런 욕심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꽉 잡아놔야겠다는. 박정수님께서 신청하신 주수아의 빛.

수아사랑 윤하님의 장염이 빨리 낫길 바라면서 위러브 아름다운 나라 들었고요. 그 전에 조수와 빛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딩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스치는 가을이 온통 저의 거예요.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스치는 가을이 온통 내 거다. 온 땅의 주인 신청하셨어요. 가을엔 무조건 감사하기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타카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 개편으로 박여환 목사가 진행하는 가스펠 아워가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환영의 의미로 박여환 목사의 목소리로 이 곡 들으면 어떨까요? 온 땅의 주인.

어제 폭우 속에 호향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물 위를 걷는 자들이네. 제가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찬양을 주제로 설교하고 찬양을 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의 모든 거 둘째 아들 기획이고 또 경비부터 가이드까지 다 둘째 아들이 책임진 거여서 우리 부부 여행 올 수가 있었거든요. 물 위를 걷는 자 지금 볼륨 업 시키고 파도 소리와 함께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더 의미 있는 그런 여행길이었네요. 예,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또 우리 둘째 아드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블루닥다구리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동생 집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날 세웠습니다. 추억의 한 페이지 남기며 또 가을을 만끽해 보렵니다. 너무 좋으셨나 보다. 할 얘기가 이만큼. 잘하셨어요. 감새님 오셨어요. 원래 네임이 감새 3cm였는데, 예, 감새로 부르기 훨씬 좋은데요. 나팔꾼님 생일 앞두고 어제 예쁜 조카 한나에게 에어팟을 선물 받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에어팟이 고장이 나려는지 배터리가 금방 닳더라고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귀한 돈으로 에어팟을 선물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또 행복해요. 음질도 너무 좋고요. 주변 소음도 줄여주기 때문에 음악에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예쁜 한나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길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나님 마음이 이렇게 고우니까 하는 일도 예, 잘 되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을 거고요. 본인도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곳에 잘또 안착하리라 믿습니다. 나팔꽃님 생일 저희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에어팟으로 좋은 찬양 들으시고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고요. 신청하신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심상종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서해 사랑의 동사님의 신청곡으로 김정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예랑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7493번님은 감기로 출근도 못하셨대요. 집콕하고 계시다고. 빨리 감기 나으셔야 돼요. 이 환절기 되면 감기가 문제입니다. 병원도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따뜻한 거 드시고 푹 쉬시는 게 약입니다. 형규 유진부님께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자원 은퇴를 하세요. 저희 딸이 태어난 해에 오셔서 처음으로 저희 집 신방하셨었는데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백종민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백종민 목사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함께 하시리라 믿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3727번 쓰시는데요. 큰딸 은서 심장 부정맥 시술 잘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도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한이바람님 오늘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한 우리가 뭐 우주랑 상관이 있어 하지만 상관이 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 축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떠한 세상이 와도 우주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해 본다고. 맞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세상이 와도 담대하게 또 주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죠. 끝곡으로 조세님이 신청하신 Jesus in my life, 파레시아 그리고 김은서가 함께하는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연휴 동안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12일 월요일에 개편날

0: 사랑해 CBS.
1: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지니쉬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호프만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찍부터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틈틈이 찬송가 작사와 작곡에도 손을 댔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에 전념해 주일학교용 찬송을 지었습니다. 호프만은 펜실베니아주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호프만 목사는 설교 준비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기 위해 서재에 있는 시간 이외에도 항상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구의 빈민가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힘썼다고 합니다. 호프만 목사는 90세 긴 생애를 살면서 우리에게 2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가를 남겨주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세계 여러 나라 교회와 가정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랍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욱 천천히.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0: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하고 받아 적으며 널리 알리고 싶었던 마음, 그러나 하지 못해 답답했던 그 마음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이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아름다운 이 글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0월 9일 한글날. 오늘의 첫 곡은 202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이한숙의 음성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은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25장 4절 말씀입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영혼의 햇빛 예수님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이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님께서 청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스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메리 제인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어서 함께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베맘님, 처음으로 이 시간에 방송 듣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주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화라님께서는 바람이 일고 싸늘해진 새벽, 그리운 날들을 헤아려 봅니다. 마음껏 웃고 마음을 토로하던 그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서로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날들이 있죠. 뭐 시간이 지나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해도, 그러나 그때 추억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이님께서 오랜만에 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키님 또 인사 건네주셨는데, 미키님 저하고 이름이 같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신혜숙님, 드디어 오늘 딸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축하해. 잘 살아라. 많이 울 것 같네요. 저도 신혜숙님 울 것 같아요. 딸의 결혼 축하드리면서, 신부의 노래 김단비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 이무화 함께 부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이어 함께 하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횃불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양아인의 찬양입니다. 온전케 되리.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나의 사랑하는 책 송동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휴의 찬양으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9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은 빛의 자녀의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뜻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비뚤어지며 영적으로 반항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순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전함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아가거나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말로만 빛의 자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원망과 시기보다 감사와 겸손, 평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밝혀야

오늘 하루 빛의 자녀로서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게 하소서. 아멘.

0: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인명희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빛의 사자들이여 이단열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0: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마라나타님, 침대에서 낙상을 하셨다고요. 앞으로 넘어져 다행이죠. 앞머리에 상처가 있을 뿐 만약에 뒤로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었지만 고열로 며칠 후에 접종하려고 합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고요. 얼른 열도 잡혀서 접종도 잘 받으시고 잘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한마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저희 수원이 2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 함께 어울려서 하는 체육대회라고요. 저도 스텝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했는데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저희 직원 모두 하루 특별 휴가 받게 됐어요. 와, 어제 모두 힘써주신 분들과 최선을 다한 선수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기분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별로아님,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호빈님은 현장에서 밥 먹고 휴게실에서 들어요. 아,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시는군요. 그리고 샬롬규님께서는 내 생각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시면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청해 주셨습니다. 최인혁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의 신청곡 나를 사용하소서, 주리 브라이언 김, 강찬 유효림, 허륜호, 윤성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1898년에 발간된 찬송시에는 선교사 애니 베어드가 번역한 예수 사랑하심은이 실렸다. 이 찬송은 이전에 나온 다른 찬송곡집에도 실렸지만 애니 베어드의 번역은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불릴 정도로 한국어 음운을 탁월하게 이해한 시적 표현력을 볼 수 있다. 애니 베어드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국어 학습서와 샛별전 등 한글 소설을 쓰기도 했다.

박종현의 애니베어드의 한글 찬송 번역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글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묵기님께서 정교환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0: 자동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갓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0: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어노인팅과 다리 놓는 사람들의 빛 되신 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날 연휴 주와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십시오.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세상에는 참 따뜻한 말들이 많습니다. 고마워요, 반가워요, 괜찮아요. 짧은 몇 글자일 뿐인데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기도 하고 어둑했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글자로 적어 나눌 수 있는 좋은 말이 참 많음에도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이런 말들을 너무 아끼고 사는 건 아닐까요? 고마운 일이 있었다면 감사하다.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났다면 너무 반갑다. 좋은 말, 다정한 우리말을 넉넉히 나누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Trusting Jesus. 어려운 일 당할 때. 금요일 한글날입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물론 오늘도 쉬지 못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달력 위에 빨간 숫자 날입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 우리 애청자분들 어디에 계시건 건강하게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Sweet Hour of Prayer,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금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인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이

Jesus,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로사님, 임신 32주 며느리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세요. 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로사님, 이제 곧 손주, 귀한 손주 보시는데, 아유, 우리 며느님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한가 봐요. 입원할 정도니까. 며느님 잘 회복해서 순산하기를, 건강한 아기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칸티고님은 로마 유학 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처음 듣게 됐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지난 명절 연휴에 스페인으로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 긴 휴가가 어렵더라고요. 네, 스페인 여행하면서 예전 로마 유학 시절 논문 쓸 때 큰 힘이 돼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많이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때 공부하느라 힘드셨겠지만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그립지 않으실까도 싶어요. 고맙습니다. He lives, 다시 사신 구세주 준비해놨고요. 먼저 Pass me now, the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희승님 신청곡부터 함께하죠.

2024년 2월 미국 뉴욕의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93살의 루스 고츠먼 이사장이 앞으로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4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했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막대한 주식을 남기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세요. 고츠먼 이사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정하지 못했다고 하죠. 남편의 말이 마치 숙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은 1조 원 넘는 돈을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맡긴 남편도 대단하지만 오래 고민하며 답을 찾은 아내의 모습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즐길 궁리만 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묻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성가대 합창하면서 먼저 솔로로 시작했던 곡입니다. 모나리자님,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들었습니다. 차분한 음성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0458님.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버리시라! 고려 기프트! 반총물! 굿즈 업!
1: 반총물을 고려하라!
0: 휴미코!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현대!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그레이스 유기님의 사연입니다. 나이 들어 간간이 부르는 곳에 출근하는 64세 청취자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출근 안 해도 된다네요. 젊었을 땐 이런 일이 기분 나쁠 수도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감사할 뿐 쉬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면서 깊은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은 또 집안 정리하면서 지내렵니다. 이 또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유기님의 사연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건강 지키면서 또 일이 들어오는 날은 활력 있게 기분 좋게 화이팅 하셔야겠죠? 감사합니다. 어둑

한 창밖에 탁 하고 환한 빛이 켜지는 느낌. 어두웠던 내 인생에 밝은 희망이 깃드는 느낌. 데비 분 You Light Up My Life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을게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레인보우 앱의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 시작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4: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3: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4: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0: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Revive us again, 기뻐 찬송하세, 윌리 넬슨 목소리였습니다.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의 주님께 영광. 금요일 한글날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했습니다.

미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샬롬입니다.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으로 여름이더니 가을은 완전 제특입니다. 여기 강릉은 패딩을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주아랑님, To God be the glory,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신청하셔서 함께 했고요. 지금 흐른 곡은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김영원님께서 영어 찬송 중에도 빛나고 높은 보좌와가 있나요? 제가 아주 예전에 꿈에서 이 찬송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불렀던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나 봐요. 예, Majestic Sweetness is Enthroned. 전 항상 이 찬송의 영어 원 제목이 어렵더라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성벽 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부흥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의 핵심은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깊이 뉘우치는 참 회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영적 부흥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이 고백은 회개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06번째 묵상,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히어바이즈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늘님 버스가 고장나 내리려던 정류장보다 두 정거장 빨리 내려 걸어서 출근했어요. 미나님 목소리와 멘트 들려오는 찬양에 재촉하듯 걷던 걸음을 조금 늦추어 학교 교정을 좀 더 걷고 있어요. 참 좋네요.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해 볼게요. 예, 아유 버스가 고장나서 두 정류장이나 일찍 내리셨는데도 하나도 힘들거나 불평하는 느낌 없이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요. 우리 청취자분의 이 긍정적인 기운, 기분과 닮아있는 곡으로 히어바이즈 내가 매일 기쁘게 들었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요일 한글날 아침 Who is on the lower side?

찬양을 타고 열심히 달린 느낌입니다.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얼마 전에 1부에서 이 곡을 틀어드렸더니 많은 분들 좋아하셨거든요. 로렌 데이글의 You Say. 오늘 정민아의 Amazing Grace 끝곡으로 들을게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0

0: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부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치는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신가요? 아무거나 그냥 대충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좋은 걸 챙겨 먹고 또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이나 독서를 가까이 하며 싫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쏟고 뺏기기보다는 좋은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거. 아, 그쵸. 이렇듯 가장 고급스러운 삶이란 나에게 좋은 걸 골라주고 또 누리게 해주는 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요일 시작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9일 오늘 한글날 금요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첫 곡은 강지선 너는 아름다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빚으신 주님.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몸,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고 가려서 나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또 10월 가을 나날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글날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남이 아닌 이번엔 나를 위해서 뭐 가장 좋은 시간과 마음을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나누는 휴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심플리 포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듣고요. 우리 박용희 님께서 청하신 곡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함께합니다.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도 이어지고요. 이정님 나는 순례자 그리고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신 곡 크레이브의 순례자의 노래까지 다섯 곡 이어드릴게요.

크레이브의 순례자의 노래, 닉네임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신 곡이었고요. 이정님 나는 순례자, 그리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용희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앞서 심플리 포, 이 시간 너의 맘속에까지 다섯 곡 휴일 배송으로 전해드렸고요. 6166번님 청하신 예라몰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곡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홀리원의 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의 회복, 이 곡은 친밀한 교제님께서 청하셨고요.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여기 한 곡 더, 어노인팅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까지 다섯 곡 함께 나누죠.

어노인팅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방금 들었고요.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그리고 한승희의 회복 친밀한 교제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홀리원의 위로 그리고 6166번으로 청하신 예라멀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전상범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이 하루도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시작.

0: TV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풍성한 열매를 얻지는 못했지만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 소득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낼 때에 너무 자책하지 말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좋고 나쁨은 인생에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성실하게 하소서.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